0: that your grandma's coat?
1: MG 새마을금고 5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It's the cataracts.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사실 저는 명언 하면은 뭐 상당히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언이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근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다시 읽어보고 또 되새겨 보면 분명히 마음에 와닿고 나한테 적용되는 그런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So frankly speaking, I used to be pretty skeptical about famous quotes and whatnot. Sometimes they can sound a little too neat and tidy for real life. But when I come across them again, really think about it, I have to admit there are times when a few simple words really do hit home. 그래서 이번 주에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명언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How about this one? No act of kindness, no matter how small, is ever wasted. 이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No act of kindness, no matter how small, is ever wasted. 아무리 작은 친절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선행이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네요. Gives us even more motivation to be nice to other people. How about this one? This one is from Ralph Waldo Emerson, who is an American author and philosopher. He said, "You cannot do a kindness too soon, for you never know how soon it will be too late." Again, "You cannot do a kindness too soon, for you never know how soon it will be too late." 친절은 아무리 빨리 베풀어도 이르지 않다. 언제 너무 늦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단 선행을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생각하는 선행이 있으면은 바로 지금 해라. How about this one? This one is from 안네 프랑크. 안네 일기로 유명한 분이죠. 안네 프랑크. Who said, "How wonderful it is that nobody need to wait a single moment before starting to improve the world." Yes, I love it all. How wonderful it is that nobody need to wait a single moment before starting to improve the world.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누구도 단 한순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인가. 선행에 관한 거겠죠. 뭐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If you think about it, I think it depends on what kind of mood, what kind of state of mind that you are in when you read these kind of quotes. If you are in the right mindset, I think it really can hit home, I think for sure.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특히 마음에 드시는 그런 명언, 내가 정말 꼭이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그 명언들이 있다. 그런 거 한번 나누어 주시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And I'll be waiting for your quotes and I would love to read them for you as well.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명언, 그다음에 또 제가 더 준비한 명언. After listening to a song, we'll get to some more of the quotes and hopefully I'll get some more quotes from our listeners as well. To talk about, okay? 노보 아모의 곡인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Ears On.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That was Novo Armor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Years On였습니다. Okay, famous quotes we are getting to, and sort of wrapping up the week by referring to some of the famous sayings by some of the topics that we've been, you know, delving into this week on this program. 저희 또 큐티님들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베니님께서 he sent us a couple. This one by Dolly Parton, who recently passed away. She said, find out who you are and do it on purpose. Find out who you are and do it on purpose. 그렇군요. 당신이 누구인지 찾아내라. And do it on purpose.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라는 얘기겠죠. So make a conscious effort to know and find out about who you are. He sent another one. This one by Oprah Winfrey. She said, you define your own life. Don't let other people write your script.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 정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의 원고를 써가게 하지 말아라. So be yourself and take ownership of your life. 그죠? Don't you know, consume your life, you know, being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f you. 좋은 얘기네요. Again, if you just think about it, right, it really helps a lot.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번 주에 다뤘던 내용 중에

계속 미루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And we talked about, you know, postponing things. How about this one? This one by William James, who is an American philosopher and psychologist, who said that nothing is so fatiguing as the eternal hanging on of an uncompleted task. 와우. 끝내지 않은 일을 계속 마음속에 매달고 있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다. 끝내지 않은, 뭔가 하지 않은 일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So it is toxic to have been thinking about something that, oh, I need to do it, I need to finish it, I need to get started.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마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치게 한다는 얘기죠. Here's another one. It's very kind of like a cliche, right? But the secret of getting ahead is getting started.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right? Just get started, right? Just start it. Just do it이 아니라 just start it. 뭐가 됐든 일단 시작해 놓고 봐라. 시작이 반이다. I think the starting is, you know, means that you're halfway done.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생각에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transition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you know, act on it, I think.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하나 더 할게요. Karen Lam said, a year from now, you may wish you had started today. 오, 진짜 이거는 와, 확 이렇게 때리는 듯한 그런 quote이네요. A year from now, you may wish you had started today. 1년 뒤에 생각한다면은, 와, 그때 왜 내가 시작하지 않았을까? 1년 뒤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2027년 9월 18일에는, 와, 2026년 9월 18일 날나왜안 했지? 그런 거죠. By Karen Lam. She is a author. I believe American author. 그렇군요. 와. 이거 정말 좋은데요. 1년 뒤에는 오늘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은 1년 뒤에는 후회 안 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코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This is 김범수 with 이승철, 언젠가는.

김범수 with 이승철 언젠가는이었습니다. So we want to hear your quotes as well. 한 주를 마감하는 좋은 그런 wise man saying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딱 들어보면 약간 보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 feels like eating a good herbal medicine. 계속 이렇게 되뇌일수록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멘탈 건강에 좋은 그런 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two of the show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Stevie Wonder입니다. Overjoyed.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시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Mumford and Sons, Rushmere 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quotes sent in by our listeners. 2624님께서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을 참 좋아합니다. I've always loved Helen Keller's Three Days to See. 사흘간 눈을 뜰 수 있다면 정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어둠 속 자신을 세상으로 이끌어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If she could see just for three days, the first thing she wanted to do was look at the face of her teacher, Sullivan, Aunt Sullivan, who had guided her out of darkness. She also wanted to see, 그리고 남은

날들은 아름다운 예술과 거리 속 평범한 일상을 눈에 담고 싶다고 했죠. She also wanted to see the beautiful art and ordinary scenes of everyday life. 그렇군요. 그녀에게 기적 같았을 그 사흘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오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What would have been a miracle to Keller is simply an ordinary day for us. It reminds me how much we have to be grateful for. Yes, always the key to happiness is being grateful for, you know, what is given to us. You know, something that we view as just a, you know, given, right? It could be a privilege for other people too. If you have that kind of perspective, I think, you know, you can live definitely a happier life for sure. 다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보내주신 곡들은 이따 바통터치 때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NSYNC의 곡입니다. This I Promise You.

And think this I promise you 듣고 왔습니다. Okay, let's get to next message. Our kittenims are really good with their quotes. 제가 들어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wise man saying 보내주고 명언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1033님 who says 요즘 부쩍 마음에 와닿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This is what Mr. 김구 said, Dr. 김구 said, right?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So, 영어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감히 옮겨보자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The only thing I truly want without end is the power of lofty culture, rich culture. Culture is what makes us happy and it allows us to bring happiness to others as well. 그렇군요. 이 문화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글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화의 힘은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 딱 볼 수 있는 성과보다는 더 뭐라고 할까요? 서를한 그런 딱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과이기도 하죠. Right. It's different from economic development.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효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긴 한데 I think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ft power these days, right? 문화에 대한 자부심,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풍부한 나라에 산다는 것 상당히 행복한 일이고 또 국가의 힘과도 굉장히 또 연관이 된 거죠. Look at, you know, a simple example would be you know, K-pop and how other countries and you know, people from overseas you know, really appreciate the Korean culture and which creates a lot of values in the end actually, you know, including economic values too.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문화의 힘으로 인해 또 발생하는 또 경제적인 그런 가치도 굉장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역시 또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감사드립니다. 1033님. 노래 듣고 와서 몇 개 더 소개할게요. This is 적재. The song is 바람.

That was 적재였습니다. 적재 song 바람. Okay. Before moving on to second half of the show, here's one more quote sent in by our cutie-nips. 3998님께서 it's not exactly a quote, but I really like the phrase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 It's something I remind myself of whenever I'm going through a hard time.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곱씹으며 힘든 일 견디곤 해요. 성경 구절도 있지만 종교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서요. Yes. A lot of the quotes that I depend on, of course, comes from Bible verse as well, but I won't be talking about that on air. But yes,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아, 진짜 이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된 anybody who's going through a tough time, right? It's just for a temporary. It's going to be over before you know it.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no matter how difficult a time, what kind of hardship that you go through, we all know that there's an end to it. 그죠? 끝이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딱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3998님. This too shall pass. 이런 노래도 많죠. This too shall pass. 또 이제 저희 한국어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임재범 씨 곡이죠. 이 곡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D,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yne Radio on YouTube too.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 can come join us in real time. This applies only for our morning live broadcast. 아침 그 생방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은요. 또 실시간 채팅도 열려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 룸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say hello to us and hang out with us. Of course, our text lines are always open. At #1013 샵 1013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we've been delving into this wonderful world of quotes, wise sayings. 아무래도 참 이런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 인생 선배, 위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It's just wonderful to listen to wise people and you know. Hear what they had to say about this world. 3056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quote.

네요. Hell is other people. 그렇군요. 장폴 사르트르가 말씀하신 건데 타인은 지옥이다. 그렇군요. 타인은 지옥이다. 어떻게 들으면 이게 뭐 참 무슨 의미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장폴 사르트르 is a French philosopher. 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공유님 쓰에서 타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타인의 평가에 갇혀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때 타인이 지옥이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SNS 시대, 좋아요의 시대에 이 실존주의 철학이 다시 마음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So it doesn't mean that other people are bad. It means that when we become trapped by other people's judgment and lose our sense of self, then other people can become our hell. So in this day and age of social media, where we measure ourselves in likes and reactions, existentialist philosophy seems to hit home all over again. 그렇군요. Love it, actually. I 진짜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또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절대적인 어떤 평가는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we are so consumed in the relative judgment, relative, you know, measurement of success means that we have to compare ourselves constantly to someone else. But the bad thing is, you know, there are always people who are better than us, who make more money than us, who are smarter than us, right? Who are more good-looking than us, right? So you are trapped in this hellhole. 그런 의미이실 것 같아요, 그죠? 사르트르 분께서 말씀하신 그 지옥도 그런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 정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삼고공님.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또 뮤직 부티크는 없죠. 바통 터치 준비돼 있는데 여러분들 신청곡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Van Morrison입니다. Brown Eyed Girl.

girl. Hey, you my brown eyed girl. And whatever happened

can't help falling in love UV40로 시작을 했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아주. Let's get to the next connection. I thought of this sort of a comic connection to this falling in love. Can't help falling in love. I thought of this song. 약간의 이제 코믹 커넥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에어로스미스의 곡인데 Falling in love is hard on your knees 라는 곡 Falling in love is hard on your knees Very rocking and love this track 그래서 한번 이 곡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에어로스미스입니다 Falling in love is hard on your knees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1, Falling in Love. 이런 노래였군요. 아, 그런 곡을 틀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Right. 베니님, 감사드리고요. Let's get to our next connection. This one is from 보글님. How about The Fall by Rye? Fall에 이제 중점을 두신 거죠. 포커스를 두신 거죠. I know Rye. Rye, right? But Rye or Rye. But never, I don't think I never heard this song. 들어볼까요? 보글님의 이 연결곡입니다. Rye입니다. The Fall.

Rye, The Fall였습니다. Which was a connection made by 뽀글님. 감사드립니다. It's going one song to another. It's just a very dramatic change. Well, that's what Baton Touch is all about, right? You know, you never know where we're going from here, right? It's all up to you. Let's see. Okay. Here's the next connection. It's one by Wisdom님.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사랑에 빠지니까 사랑에 빠진다에 또 이제 꽂히셨군요. Falling in love. Just the way you are인데요. Bruno Mars. 당신 모습 그대로 있어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랑에 빠진다.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을 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Wisdom님 그 connection. 그럼 여러분들 연결곡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곡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you can make a delayed connection.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플레이한 곡도 you can make a connection to the songs that we played previously to these tracks. Delayed connections are fine as well. 좋습니다. 그러면은 Wisdom님의 이어달리기 곡 Bruno Mars입니다. Just the way you are.

0: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1: 首尔，我来了。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2: 欢迎继续收听 FM 101.3 TBS EFM 首尔我来了，我是子怡，
3: 我是栗子罗日冰，一起来听这首来自我的宝藏私藏歌单，歌曲来自 Lucy 멋주는기사와비단요란.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무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天涯放映厅。

有点可以钓鱼，知道吧？前面有放生乌龟的，凶啊！600斤而已啊，上到下竿就可以钓鱼。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That was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by Green Day. Wake up, everyone! 일어나세요! Rise and shine, everyone. Although we are still in September, just gotta get up because it feels great this morning, everyone. Another fascinating day has started. 또 맑고 화창한 또 다른 magic 같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이 나를 위해서 밥상을 매일 차려주는 거, 그리고 나의 애인이 나를 위해서 주말을 항상 비워놓는 거, 내가 전화를 하면 늘 여보세요, 웬일이야 이러면서 반갑게 받아주는 거, 이 중에서 당연한 일이 한 개라도 있을까요? Because I don't think so. I think appreciation gets harder when kindness becomes familiar. The little things may look so ordinary and mundane, but someone is still choosing to do them for you because they care about you. So maybe today is a good day to notice one of those small things again. Even myself, I always try to remind myself that having you, morning groovers, our 알바생s, tune in every day is something I should really never take for granted. 세상에는 당연한 거,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그냥 하는 거 이런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매일매일 찾아주시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매일매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 이른 시간부터 인사 건네주시고 계십니다. So our grateful morning groovers are saying hello to me early this morning. So I'm going to be calm and read them out loud right now. 우리 제임스 모닝그루버 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코 모닝그루버 오셨고 닥터 페이퍼 락앤롤 모닝그루버 오셨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그루버 미술관을 좋아하시는 해피 라이프 모닝그루버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ll. 아이고, 또 우리 체육부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그리고 호박맨 모닝그루버도 오셨고요. 오늘 썸머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So summer looks extra excited today. 아, 그런가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고 계신가 봅니다. Yeah, looks like I have some smile on my face. I don't know why. There's no specific reason why I should be having this kind of face, but maybe I'm just happy about the fact that I'm just here. 제가 그냥 있는 거, 이 자리 생방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행복이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을 예정입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적어도 앞으로 2시간 동안은요, at least for next 2 hours, I will be in this mood, everyone. And I hope you guys join me in this beautiful, beautiful journey, okay? Al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today. We are broadcasting live,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If you want to watch me, like 호박맨 Morning Groover, 호박맨 Morning Groover는 지금 실시간 저를 보고 계신데 이렇게 저를 보면서 듣고 계시고 싶으시면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n our YouTube channel,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감상하실 수 있어요.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because that would mean a lot for us. That would be very supportive of you, Morning Groovers. Look for that channel, TBS EFM. Bam! And we are live today.

0: So that means a lot of your messages may be read out loud, crystal clear today.
1: 오늘 생방송인 만큼 최대한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샵 1013으로 문자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And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another option where you can participate for free is our open chat room.
1: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 호박맨 모닝그룹어 제임스 닥터 페이퍼 체육부장님 등등 여러분들을 반겨줄 예정입니다.
0: And usually that open chat room is active only during the live broadcast.
1: 주로 생방송 시간에만 저희가 좀 활발하게 대화를 하니까요. 좀 뜬금맞은 시간에 들어가시면 약간 조용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0: All right, morning groovers. Are you all excited? Because I am.
1: 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0: Okay, calm down.
1: 조금만 좀 진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Don't get too excited. 좋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신 이분들입니다.
0: Long time no commercial. So it is time for us to take a good listen to it.
1: 광고 time.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fun Q&A time on Ingrooverse where you and I get to interact with these lovely questions. 오늘의 질문 나갈게요. What is something you're trying to cut back on for yourself?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We can't do everything that we want to do. Sometimes, as a very mature adult human beings, we have to cut back on certain things, right? 오늘은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 know it's not so easy to cut back, but at least we can give ourselves a try. So what are those things that you're trying to cut back on? 내가 꼭 완전히 절제해서 성공했어요 이런 거 아니어도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Maybe to think about it in an easy way, you may try to cut back on your late night snack. 야식 때문에 맨날 더부룩하고 막 살찌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야식을 절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Although maybe you started doing that one day ago. Or maybe impulsive buying, if you're that kind of a person. 월급이 탁 들어오자마자 아 좋았어 이거 충동구매해서 월급이 싹 날아가게 하는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것 좀 절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Or maybe you want to eat healthy, so you may try to cut back on ordering delivery food. Or maybe you are a phone addict, just like me, Summer, that you're always hooked on reels. 항상 이 쇼츠에 갇혀있는 나 자신, 이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핸드폰 디톡스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Let me know. Think about it and just let me know.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at am I trying to detox these days? 저는 절제하는 거 좀 많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막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고 살고 싶고

conversation because I'm just sitting there listening. Oh, really? Asking them question. 아, 그래. 어, 요즘엔 이런 게. 어, 그렇구나. 아, 또 뭔데? 어머, 그렇구나.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주면 좋아하더라고요. And I kind of understand because now that I come to think of it, I perhaps wished that I had someone listening to me just like that when I was younger or just now. 저도 지금으로서 제 말을 이렇게 좀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어,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말 디톡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건 저는 안 할 거예요. 모닝그룹에서는 디톡스 같은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 그런 기대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Anyways, 여러분들 어떤 거 절제하고 계세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 절제 혹시 없는? 최근에 아이스크림 그래도 좀 절제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던데. 아이스크림을 아침부터 드시는 분이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노력하시는 게 보이세요. 아침에는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박은희 팀장님처럼 저처럼 어떤 거 절제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This is the Alan Parsons Project, Eye in the Sky.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이영약품
6: And I'm back again. 7055 Morning Groover sent in a message. 아름다운 가을 날씨 속에 썸머 이모의 생동감 넘치는 진행과 매력적인 목소리 너무 좋아요. 우,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군요. So you are enjoying this beautiful, beautiful autumn weather at this moment. On your way to school or your work, I don't know, I'm not sure where you're off to, but at least you're enjoying this time.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정말 정말 바쁜 하루가 예상되어도 그냥 이 듣고 계신 이 시간 자체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Thank you for this lovely message, 7055. 제 목소리 이러면 좀 의식하게 돼서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아름다운 썸머 목소리 어때요? 이따가 꾀꼬리 소리 많이 날 거예요. 썸머 이모가 이따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거거든요. So don't be too surprised if my voice changes later on our coin 노래방 segment and just be with me,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Let's go back to today's topic, everyone, because I wanted to find out about the things that you're detoxing on these days. 오늘은요, 여러분들, 절제.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한 절제인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거 디톡스하고 계세요? What are you detoxing these days for the sake of your own good? 우리 용카팍 모닝그룹어께서 굿모닝이에요. 8시에 미팅 시작이라서 열심히 출근 중이었는데 방금 미팅 취소되었다는 메일이 왔네요. 우리 메히코 팀장님 완전 나이스 게 부에노. 사실 이런 메시지는 없었는데 제가 곁들여서 읽어봤어요. 게 부에노. 오늘 발표도 했어야 했는데 기쁘면서도 조금 허무한 출근길이네요. 집에 너무나 예쁜 100일 된 아들이 있어서 밤잠은 자동으로 절제되고 있고요. 거실에서 TV를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있네요.

0: So your meeting got cancelled, although you have been preparing for that presentation. Your Mexican manager is super, super nice for cancelling that. I know, it feels good, but also, I don't know, a little weird at the same time, because considering the time that you have prepared for that presentation, you might as well just, you know, get it done and over with.
1: 그래도 시간 좀 번 거죠. 조금 더 이 시간을 곁들여가지고 더 좋은 퀄리티의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좋아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오늘은 한시름 놓았다 생각하시고요.
0: About the things that 우리 용카 Park Morning Groover is detoxing, well, they are trying to detox on watching TV as they are raising a 100-day-old kid.
1: 아, 이 TV를 절제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TV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자체가 콘텐츠인데 아기만 보고 있어도 시간 잘 가는 거 아니야? 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한번 키워봐라.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같이 TV도 안 보고 너무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알 수 있어야 말이죠. 뭐 당장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말이죠. 저는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TV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 가끔 이러면은 에 막 이러면서 웃고 그거 자체가 그냥 TV보다는 100배 재밌더라고요. It's so much fun raising kids.
0: Although I've never experienced that before. Just looking after that my friend's kid for like 6 hours, it felt good. But I guess having to do that every single day would be tough.
1: 아이한테도 TV 보는 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TV 보는 습관 길들이면 안 된다고. 특히 어른들, 저희 이제 어머님 세대들, 막 TV 막 나쁘다고 TV 끄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라디오 틀어주세요.
0: Radio is okay, right? Because it's not a media platform that you get so much addicted.
1: 아닌가요? 중독됐나요, 벌써? 뭐 어떡해. 저 책임질 수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약간 TV 중독이랑 라디오 중독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0: It feels like a good addiction when it comes to radio addiction, isn't it?
1: 막 TV는 막 눈을 못 떼고 막 이러면서 홀린 듯이 보고 바보 상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라디오는 그 바보 수식어가 안 붙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라디오는 괜찮죠. 그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언어 발달도 도움이 되고 음악 성향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100일밖에 안 됐지만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어 저는 가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값비싼 명품 수트와 구두, 멋진 선글라스를 한 번쯤은 착용해보고 싶은데요. 현실은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2-3만 원대예요. 태어나서 명품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So I'm exercising spending restraint to overcome financial hardship. I have never bought myself some luxury goods ever before. I just try to save up as much as I can.
1: 이거 근데 되게 힙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명품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 되시는 겁니다. 괜히 돈 좀 보너스 들어왔다고 그러면 명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고 이러면은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가방 남겠네요. 명품 가방, 뭐 명품 옷 이런 건 남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잘 살더라고요. 실속 있고 말이죠. 제 친구 중에 진짜 부자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명품 같은 거 안 삽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몇천 원 쓰는 거 막 택시비에 쓰는 것도 되게 아까워하는데 저래서 부자 되나 싶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when it's extremely cold outside, I just take the taxi. 나 너무 추워서 도저히 못 걷겠어요. 이런 막 택시인데 거기는 막 그런 것도 한 푼이라도 다 아끼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코코 모닝 그룹어. 저는 쇼핑 좋아하는데 아이 쇼핑으로 절제하는 중. 오늘따라 가을 여자 추녀 느낌의 썸머 피디님. 아, 이게 진짜 저만 하차인데 이 추한 여자가 아니라 추녀, 가을 추. 가을 추녀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을 여자 추녀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뭐 어쨌든
0: you're trying to detox and restrain yourself on shopping by window shopping.
1: 근데 이게 절제가 되나요? 아이 쇼핑으로 이게 만족이 되나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게 되나요? 막 갖고 싶다 이거 그것만 자꾸 생각나고 머릿속에 맴돌고 이러면 좀 힘들어지긴 할 텐데 그냥 그 백화점이든 쇼핑몰이든 그 장소에 가서 보는 걸로도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0: Just being surrounded by all those beautiful clothes.
1: 입어보기도 하고. 항상 근데 옷 살 때도 좀 신중하게 사긴 사야겠더라고요.
0: If there's like a very pricey clothes and if you really want to buy it, you might as well just try it on, think about it for a couple of days because the clothes won't go anywhere. It will just be there for you.
1: 그래서 좀 생각해두고 사면 후회

네, 또 구매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절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in detoxing, in cutting back on different things.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Alright, morning goobers. It i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Van Morrison, Bright Side of the Road.

Alright, so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trying to cut back on? 제임스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대창이 제 최애인데 안 먹고 있어요. 대창 is my absolute favorite, but I'm holding back from eating it. 곱창, 대창 이런 거 너무 맛있죠. 근데 이런 거 저도 되게 많이 참고 있어요. 전 대창보다는 곱창을 진짜 좋아하는데, 뭐 둘이 형제잖아요, 그쵸? I think they all belong to the same category. 1년에 한두번 정도만 먹으려고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방을 이제 맛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식용유를 한 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맛있는 거랑 다름이 없대요, 대창이. 어우, 진짜 상상만 해도 니글니글하죠? 근데 이 대창이라는 음식이, although you wanna eat a lot of them, eat a bunch of them, you really

can't. 그래서 이 대창 먹방러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막몇 개씩 먹는데 그거 다 참고하는 건가. 아무튼 잘하고 계십니다. 체육부장님, I'm trying to cut back on sweets and bread. 초콜릿, 빵, 떡볶이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참습니다. 아, 그리고 썸머 PD님께서 지난번 우리 아들 계주 응원해주셨는데 최종 3명이서 자꾸 동시에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 또 나가서 한 명을 선발하기 위해 뛴다고 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신청하셨는데, What a fair game though. 굉장히 또 공평하게 룰을 이렇게 셋업을 하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좀 교육에 좋은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또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야죠. 파이팅입니다. And 체육부장님도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 결제를 하시나 봐요. Keep up the good work, everyone.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have a listen to a song for 체육부장님. This is Taylor Swift, Paper Rings.

about that, everyone.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 아직도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어디로요? 유튜브 검색창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를 볼수 있습니다. So come and join us on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radio channel. All right, morning groovers. Today's question was about detoxing, okay? Trying to cut back on certain things. 이 절제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Our humans, we have this strong desire to do the things that comforts us, that makes us feel good. So it's really, really not easy to cut back. And like, we don't want to.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진짜.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here are people who are super good at it. They're just born with it. Maybe like our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절제 되게 잘하시겠다라고 느낀 게, 방송하다가 막 웃기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잘안 웃으시고 약간,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하시면서, 뭐 그러시는 거, 모습들이 보이면서, 아, 좀 절제를 잘하시는구나. 약간 피식하다 갑자기 다시 정색하시면서, 아, 난 집중해야 돼. 난 엔지니어야. 난 TBS 엔지니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절제를 잘하시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모르죠. 속으로는 막 키키키키키 막 이러면서 그러시지 않을까. 감독님이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도 너무 절제하신다. 좋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I'm still curious about what you guys are trying to detox on. So let's find out together.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저는 절제하는 게 유제품을 절제하고 있어요. 유당불내증이라서요. I'm cutting back on dairy products because it's because I'm lactose intolerant. A lot of people are actually, and it's really har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utting back on yogurt and milk. 이 라떼도 못 마시잖아요. It's not easy for you to drink a single latte unless they actually have some soy milk or other products that can replace milk. 그러니까요. 이래서 제가 저는 원래 이런 게 없었다가 성인 돼서부터 이 우유가 안 맞아가지고 라떼 되게 좋아했었는데 라떼를 안 마시게 됐어요. 근데 since I started to cut back on drinking latte, I started to just not like it. 그래서 요즘은 라떼를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는데, 아, 이거 진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But these days there are a lot of alternatives. 요즘에는 대체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초롱초롱 모닝그룹 2970. 아, 초롱초롱!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저는 넘넘 좋아하는 그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 있어요. 혈당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진짜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아이고. 오늘 3개월 만에 혈액검사 하러 가는데 긴장되네요. 혈액검사 끝나고 오늘 하루 딱 먹어볼까요? 무슨 대답이 듣고 싶으신 거세요? 제가 드시라 그러면은 나중에 제 책임인가요? So 초롱초롱 모닝 그루버 is trying to hold back from eating ice creams even though she really really absolutely enjoys it. Her doctor said her blood sugar goes up just a little more if she doesn't hold back.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혈액 검사를 할 때, 이 결과가 내가 진짜 관리하는 만큼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혈액검사 했을 때막 비타민 D 부족하다 그러고 막 어쩌고저쩌고 진단을 받았는데 관리를 하고 3개월 뒤에 다시 하니까 정상으로 다시 나왔었어요. So, you're gonna be just fine. 이렇게 노력한 만큼 또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오늘 하루?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근데 보상하고 그 싶은 심리는 제가 좀잘 알겠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나이스크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스크림? 이게 나이스크림이 건강하니까 나이스에서 유래가 된 단어이고, 또 동시에 바나나, 거기에서 유래된 나이스크림입니다. 이 바나나를 얼려가지고 그거를 간 다음에 초코 파우더를 뿌려 먹으면 아이스크림 맛이 난대요. According to my vegan friend. So that's how you can make some healthy ice cream if you really crave for it, but if you really can't have it. 그런 것도 있다. 물론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보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고요? 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9426 Morning Groover says 같은

회사를 2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술을 안 마시면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매일 술을 마셨는데, 최근 몇 년간은 술과 일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건강도 같이 좋아지고요. 저 자신도 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찰리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신청합니다.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You don't think you like alcohol anymore? You finally realize that? 이게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냥 술은 몸에 나쁘다. 술을 좋아하나? 맛없다. 안 좋아하겠네. 이게 되게 빨리빨리 사고가 될 텐데. If you are so caught up in the whole atmosphere of people just drinking, cheers! 뭐뭐를 위하여! 막 이런 분들 주변에 있다 보면은 착각을 하게 돼요. Maybe I enjoy drinking! 이러면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맛으로 따졌을 때 맛이 없죠. 솔직히. 뭐 안주랑 같이 드시는 이유가 술이 맛이 없기 때문에 안주랑 드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쓴 거를 말이죠. 인생이 쓰니까 이게 쓴 거야.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쓰면 달달한 아이스크림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안 마시다 보면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이걸 왜 좋아했지?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I think, you know, the whole pandemic changed our era for sure.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일하게 좀 긍정적인 거 가져온 거 중에 하나가 그 회식 문화 없앤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Because we were always forced, we were always, you know, forced in that atmosphere to drink, and it made us think, oh, maybe I enjoy drinking alcohol. 사회생활 하려면 그래도 이걸 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마신다 그러면은 건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It really depends on the company. 근데 많이 많이 진짜 바뀐 것 같아요. 그 밖에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뭐 건강 딱 하나만 두고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If you just think about your health conditions itself, this is maybe a good change, isn't it? At least that's how I think.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이렇게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나 자신 아니면 또 누가 내 건강을 관리하겠습니까? So you always have to be aware and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Moning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cutting back on.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well-being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open chat room. All right, finally, this song is going out to 9426 Charlie Puth.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해.

time for 코인 노래방. Let's go!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코인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It always features our little quiz for you. So listen up, open up your eardrums all together.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방과 함께 곁들여진 퀴즈부터 제가 툭 던지고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another TMI quiz for summer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et to know me better. 오늘의 TMI 퀴즈부터 제가 얼른 언급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a lot of people have this misconception. I don't know why, but I get this a lot. 자, 오늘은요, TMI 퀴즈인데요.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듣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수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So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eir reactions towards me. 결처럼 짠분이 물어봐. 굿모닝입니다.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오해는

0: Tugatha, my house, your house.
1: La la la, together.
2: La la la.
1: Oh, 이 제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새빵 모닝그룹은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Hwani. 이 듀오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굿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that there's always this little quiz featuring this particular segment. So what is this common misconception that summer gets?

대학생으로 착각한다?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ever had an experience ever in my life.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 나이로 봅니다. 그냥 어려 보이네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요. So I wanted to ask them, are you sincere? 진심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오! 어려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t's like an automatic reaction because what else are you gonna say if I tell them that my age is around mid-30? They'll be like, 어,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팀스팸 모닝그룹어 썸머 PD님의 노련한 이미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다고 놀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노련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련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So it's the other way around. So people would think like, oh, okay, you're quite old-minded than I expected.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irl? This is what she always tells me. It's such a relief that you're not my senior. 그러니까 너가 내 후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니, 썸머?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그러니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듯 안 맞을 듯 여러분들 되게 간당간당하시네. 현진님 모닝그루버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 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 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I'm always forcing you guys to guess the answer with these difficult questions. But you guys are smart. You guys know me better, right? 아, 나이젠 VOS 함께하고 계십니다. SDG 워너비랑 세트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VOS와 SDG 워너비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So, about those misconceptions that summer gets a lot. Well, I'm a person, obviously you can pretty much tell just by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I'm very extrovert, I'm always hyped, I always have this big, big amount of energy. That's who I am, right? 항상 에너지틱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저인데요. 저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요즘에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내향적... 아, 진짜로 저 그래서 놀래요. 되게 차분하고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막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고 아 정말 사람들이 첫인상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So as I said this, 박우리티나님 outside the studio looked super super skeptical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엄마예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I act normal. 굉장히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요즘 라디오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this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get this a lot and it feels good. 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차분하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탁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ould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o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아무튼 첫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인상, 여러분 본모습과 좀 비슷하신가요? Do people really think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보고 파악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뭘래?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많이 충격에 좀 빠지셨고 그러시는데 가을 정화님께서 썸머님을 처음 보면 공주님으로 착각한다 겠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딨습니까 네 알고 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na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예.

0: marks the 18th of September. Happy Friday, everyone.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Much of the country will stay mostly cloudy today, with rain expected along the east coast, in southern regions, across Jeju, as easterly winds bring in moisture. Through tomorrow, Jeju could receive more than 80 millimeters of rain, while the Namaean may see up to 20 millimeters more. Meanwhile, the central region will gradually clear up from the afternoon, and the air will become increasingly dry across the capital regions. We are already past the middle of September, but it will still feel quite warm during the day. Seoul is expected to reach 28 degrees Celsius today, and temperatures could climb even higher over the weekend. Mornings and evenings will feel much cooler, but there will be a noticeabl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Afternoon highs are expected to reach 27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Cheongju, while farther south, Gwangju will reach 28 degrees Celsius and Jeonju, 29 degrees Celsius. For the time being, inland areas will stay mostly clear, with late summer warmth continuing during the daytime.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2.3 degrees Celsius. And that is the latest on today's weather forecast. All right, the introvert and calm summer is back again. When you guys listen to me reading out news headlines or the weather forecast, don't you get that impression that I'm such a calm person? No? 적어도 날씨 읽을 때랑 뉴스 읽을 때만큼은 굉장히 차분한 여성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한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Think about that time. Like 5 to 6 years ago when you first saw me. 굉장히 차분하고 예, 조용히 자기 할 일하고 그런 이미지 아니었냐고요. 되게 피식 오신 웃으셨는데 제가 기분이 약간 민망해졌는데 되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 미소 있죠. 딱 그 미소를 저한테 지어주셨거든요. 와, 질문하자마자 되게 민망해지네. 조용히? 라고 해주셨는데 조용하게 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조용하지 않고 일을 하나요? 그럼 뭐 시끄럽게 춤추면서 떠들면서 일하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안 믿으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no matter how much I convince you, if you guys choose not to believe me, I can't help you. 우리 영 H 모닝 그룹어 그리고 선샘 모닝 그룹어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Welcome, welcome. 항상 감사하신 우리 반장님 선샘 모닝 그룹어. 좋아요, 여러분들 절제하는 얘기나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저를 믿지 않으니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것. What are the things that you're trying to cut back on for yourself? 우리 1825 모닝 그룹어 responded. 절제의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웨이트를 거의 29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은 짧은데 좀 놓아보자 해서 몇 달 전부터 뱃살도 늘어나고 야식도 먹고 있어요. 이게 더 나은 삶인 듯해요. I've been living as a master of self-discipline. After all, I've been weight training for almost 29 years. But one day, I thought maybe life is too short. Just let loose a little bit. So starting a few months ago, I have gained some belly fat and have been eating late night snacks. And honestly speaking, it feels good. It feels like I'm living in a better way.
1: 그럼요, 여러분들 행복한 돼지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뭐 배는 나오고 이래도 내 자신이 귀엽게 느껴지고 이 맛있는 거 먹는데 자신이 너무 행복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요. 29년 했으면 솔직히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이 했던 운동이 있어가지고 뭐 언젠간 또 마음먹으면 또 다시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29년 절제했으면 이 정도는 즐기시면서 살아야죠.
0: You know, we deserve to enjoy our lives. We can't always discipline ourselves.
1: 어떻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내 뱃살도 보면은 계속 볼수록 참 귀엽다. 이런 생각 드시고요. 그쵸? 우리 Benny Morninggriver says, Good morning! Cut back on eating fast food and soda. That is what I'm doing. I guess it helps you when you are on a diet. Exactly. That's what I'm doing too. Because I'm a type of a person who would always order for cola. When it comes to eating at a restaurant, 전 항상 그 탄산이 있어야 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안 좋아요. You know, if doctors have to choose one thing that they would cut back on, that would have to be sodas, according to some doctors. 의사쌤들이 그러는데, 이 액상과당이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스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뭐, 탄산도 사실 이 설탕이 들어갔는데 요즘 재료가 많잖아요. 그죠? Yeah, we have options now. 그래서 주스가 요즘엔 더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 재료 마시면서 탄산 절제하고 있어요. 탄산 설탕. You know, drinking zero, I guess that is also cutting back, right? 이것도 절제하는 거 맞죠? 새빵 모닝그루버. 출첵합니다. 저는요, 엽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너무 탄수화물 폭탄이라 너무 급속노화 식단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일이 힘든 날이나 스트레스 받는 날만 아껴서 먹고 있어요. 떡볶이 먹고도 똥배 안 나오던 내 젊은 날들 돌려내! 라고 해주셨어요. So obviously, tteokbokki is one of Korean people's soul food, but according to me, I don't know if it applies for everyone else, but tteokbokki is the food that automatically makes me ugly right after I eat it. 먹자마자 바로 못생겨지는 음식이 저는 떡볶이예요. 왜냐면 먹자마자 바로 퉁퉁 붓고요. 그리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래서 아, 이게 진짜 먹을 음식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절제를 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데 You know how a lot of people eat spicy food? They always look for spicy food. They crave for it when they're stressed out. It got me thinking that maybe are we gaslighted?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먹어야 풀린다.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학습된 그런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매운 거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인식을 심어놓은 거 아닐까요? 사실 이거 핑계로 우리 정말 매운 거 많이 먹잖아요. And to be honest, we are stressed out every single day. 우리 매일매일 스트레스 가지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 매운 걸 먹으니까 확실히 스트레스가 풀려 이러는데 5 minutes after, you get a message from your work and you're stressed out again. What are you gonna do? 그러니까 이게 매운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매운 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갑자기 진지해졌어. Marco Polo says, 과자요. 요즘은 아이 따라서 과자를 많이 먹었더니 3kg가 늘었어요. 당분간 금지. Imagine Dragons의 Believer 듣고 싶어요. So you tried to eat a lot of snack because you obviously your kids like to eat snacks and you have gained weight. 네, 엄마 아빠들이 있고 아이 때문에 따라 먹다 보니까 살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작 아이는 몇점안 먹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애 때문에 과자를 사다 보니까 보이니까 자꾸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이 찌지. You know, having them just lying around, like I might as well just eat it, and that is why I'm gaining weight, not because of myself, but because of my kid. I just have no choice but to buy these snacks. 이게 항상 국룰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는 데다가 딱 숨겨놔도 어른들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절제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삶이 사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That is the reality.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after this song requested by Marco Polo, Imagine Dragons, Believer.

Always believe in yourself that you can always detox if you are willing to for the sake of your better life. 우리 배송반장님, 안녕하세요. Welcome.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무엇을 디톡스하고 계시나요? 0421, 민준리나만 모닝그룹어. 피디님, 저는 요즘에 은어 비속어 디톡스 노력 중입니다. 호호. 생활을 하다 보면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성숙한 어른 되기 힘들어요. 보내고 놓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오늘 문자 취소하고파요. 유유. 죄송한데 한번 보내신 이상 취소는 불가능하고요. 네, 여러분들 보내는 순간 이렇게 다 읽어집니다. But don't worry, don't worry. We're all the same human beings. 이게 언어도 습관이라 그래서 이제 나쁜 말하고 막 비속어 쓰고 나도 모르게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운전할 때 저조차도 그렇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운전하면서 가끔씩 If I see reckless drivers,

would be like 평생 변비나 걸려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제가 어디 영상을 봤는데 뇌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if you say those bad words to other people, your brain cannot distinguish whether you're saying it to other people or to yourself. So they would accept it as you telling that words to yourself. 그래서 이 뇌가 그 내가 얘기를 하는 그 주체를 인식을 못해서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는 걸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런 말을 하면은 괜히 나한테 주문을 거는 느낌이 들 텐데 이런 생각에 이제는 그냥 이렇게 호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저한테 다가오면 끔찍하잖아요. So don't worry. As long as you're aware and you're trying, you're gonna be just fine.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망고 플래닛 모닝 그룹은 굿모닝. 저는 담배를 절제한 지 거의 2년이 돼가네요.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걸 절제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고 담배 필 때 안 좋은 기억, 냄새, 머리 아픔 등등만 생각나서 진짜로 담배와 안녕한 듯합니다. So I guess 망고 플래닛 just basically quit on smoking for good. Yeah, it's been 2 years and now you don't want to even think about it. You don't like the smell. You don't enjoy any of it. 이게 한 번에 확 끊으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잘 끊으시는 분들 전 꽤나 많이 봤었어가지고, 그러게요. 그 안 좋은 거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네요. 요즘에는 이거 끊으려면은 막 어디 PT같이 붙어가지고 서비스해주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Interesting.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께서 주말에 모닝 테니스 때문에 달콤한 주말 아침잠을 절제하고 있어요. So I try to cut back on sweet sleeping during the weekends because I have my morning tennis workout to do. 이거는 좋은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니스 하고 나서 그 뿌듯함은 그 달콤한 잠이랑은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So keep up the good work. Enjoy your tennis. Well, it's really nice outside. 아, 실내에서 하시나요? 뭐 어찌됐든 오늘 이번 주말에도 절제하시고 또 테니스 타임 사수하시길 바랄게요. 양구양구 모닝그룹어, 요즘 저는 너무 풀어져서 지내는 듯 합니다. 절제하고 있는 게 뭐 있더라? 고민해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밤마다 먹게 되고 항상 열심히 지내시는 모닝그룹어님들 본받아야겠습니다. These days I feel like I'm slacking off too much. Even when I try to think about what I'm keeping in check, nothing really comes to mind. I need to go on diet, but instead I keep eating every night. I should really follow up the examples of our The Legend Morning Groovers.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뭐 매일매일 혹독하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인간인 거예요. We're not robots. We're not AI. 그러니까요. 우리는 좀 인간미 있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지내면은요. 또 그동안 좀 쉼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한 번씩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다가 이런 라디오 들으면서 그래! 새로운 다짐! 가자! 이렇게 또 마음가짐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항상 인생에는 업다운이 있는 것처럼 또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everyone.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really hope you guys can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journey next Monday at 7 a.m.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Benny Morning Groover, 태양 featuring Jimin of BTS, Vibe.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것을 좀 오늘 찾아봤습니다. So, 명언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저는 명언 하면은 뭐 상당히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언이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근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다시 읽어보고 또 되새겨 보면 분명히 마음에 와닿고 나한테 적용되는 그런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So frankly speaking, I used to be pretty skeptical about you know famous quotes and whatnot. Sometimes they can sound a little too neat and tidy for real life. But when I come across them again, really think about it, I have to admit there are times when a few simple words really do hit home. 그래서 이번 주에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명언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How about this one? No act of kindness, no matter how small, is ever wasted. 이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No act of kindness, no matter how small, is ever wasted. 아무리 작은 친절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선행이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네요. Gives us even more motivation to be nice to other people. How about this one? This one is from Ralph Waldo Emerson, who is an American author and philosopher. He said, "You cannot do a kindness too soon, for you never know how soon it will be too late." Again, "You cannot do a kindness too soon, for you never know how soon it will be too late." 친절은 아무리 빨리 베풀어도 이르지 않다. 언제 너무 늦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단 선행을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생각하는 선행이 있으면은 바로 지금 해라. How about this one? This one is from 안네 프랑크. 안네 일기로 유명한 분이죠. 안네 프랑크. Who said, "How wonderful it is that nobody need to wait a single moment before starting to improve the world." Yes, I love it all. How wonderful it is that nobody need to wait a single moment before starting to improve the world.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누구도 단 한순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인가. 선행에 관한 거겠죠. 뭐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If you think about it, I think it depends on, what kind of mood, what kind of state of mind that you are in when you read these kind of quotes. If you are in the right mindset, I think it really can hit home, I think, for sure.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특히 마음에 드시는 그런 명언, 내가 정말 꼭이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그 명언들이 있다. 그런 거 한번 나누어 주시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And I'll be waiting for your quotes and I would love to read them for you as well.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명언, 그다음에 또 제가 더 준비한 명언. After listening to to a song, we'll get to some more of the quotes and hopefully I'll get some more quotes from our listeners as well to talk about, okay? 노보 아머의 곡인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Ears On.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That was Novo Armor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Ears On였습니다. Okay, famous quotes we are getting to, and I'm sort of wrapping up the week by referring to some of the famous sayings by some of the topics that we've been, you know, delving into this week on this program. 저희 또 퀴즈님들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베니님께서 he sent us a couple. This one by Dolly Parton, who recently passed away. She said, find out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 정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의 원고를 써 가게 하지 말아라. So be yourself and take ownership of your life. 그죠? Don't you know consume your life. You know, being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f you. 좋은 얘기네요. Again, if you just think about it, right, it really helps a lot.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번 주에 다뤘던 내용 중에 계속 미루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And we talked about, you know, postponing things. How about this one? This one by William James, who is an American philosopher and psychologist, who said that nothing is so fatiguing as the eternal hanging on of an uncompleted task. Wow. 끝내지 않은 일을 계속 마음속에 매달고 있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다. 끝내지 않은, 뭔가 하지 않은 일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So it is toxic to have been thinking about something that, oh, I need to do it, I need to finish it, I need to get started.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마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치게 한다는 얘기죠. Here's another one. It's very kind of like a cliche, right? But the secret of getting ahead is getting started.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right? Just get started, right? Just start it. Just do it이 아니라 just start it. 뭐가 됐든 일단 시작해 놓고 봐라. 시작이 반이다. I think the starting is, you know, means that you're halfway done.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생각에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transition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you know, act on it, I think.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하나 더 할게요. Karen Lam said, a year from now, you may wish you had started today. 오, 진짜 이거는 확 이렇게 때리는 듯한 그런 quote이네요. A year from now, you may wish you had started today. 1년 뒤에 생각한다면은 와, 그때 왜 내가 시작하지 않았을까? 1년 뒤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2027년 9월 18일에는 와, 2026년 9월 18일 날 나 왜 안 했지? 그런 거죠. By Karen Lam. She is a author. I believe American author. 그렇군요. 와, 이거 정말 좋은데요. 1년 뒤에는 오늘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은 1년 뒤에는 후회 안 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quote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This is 김범수 with 이승철 언젠가는.

김범수 with 이승철 언젠가는 이었습니다. So we want to hear your quotes as well. 한 주를 마감하는 좋은 그런 wise man saying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딱 들어보면 약간 보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 feels like eating a good herbal medicine. 계속 이렇게 되뇌일수록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멘탈 건강에 좋은 그런 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2 of the show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Stevie Wonder입니다. Overjoyed.

0: 제로 제로 위 제로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3: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4: 으쌰으쌰!
3: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4: 으쌰으쌰!
3: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4: 으쌰으쌰!
3: MG 새마을금고보험

Mumford and Sons, Rushmere 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quotes sent in by our listeners. 2624님께서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을 참 좋아합니다. I've always loved Helen Keller's Three Days to See. 사흘간 눈을 뜰 수 있다면 정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어둠 속 자신을 세상으로 이끌어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If she could see just for three days, the first thing she wanted to do was look at the face of her teacher, Sullivan, and Sullivan, who had guided her out of darkness. She also wanted to see, 그리고 남은 날들은 아름다운 예술과 거리 속 평범한 일상을 눈에 담고 싶다고 했죠. She also wanted to see the beautiful art and ordinary scenes of everyday life. 그렇군요. 그녀에게 기적 같았을 그 사흘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오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What would have been a miracle to Keller is simply an ordinary day for us. It reminds me how much we have to be grateful for.

Yes, always the key to happiness is being grateful for, you know, what is given to us, you know, something that we view as just a, you know, given, right? It could be a privilege for other people too. If you have that kind of perspective, I think, you know, you can live definitely a happier life for sure. 다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보내주신 곡들은 이따 바통터치 때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NSYNC의 곡입니다. This I Promise You.

And sink this, I promise you. 듣고 왔습니다. Okay, let's get to next message. Our kittenims are really good with their quotes. 제가 들어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wise man saying 보내주고 명언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1033님 who says 요즘 부쩍 마음에 와닿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This is what Mr. 김구 said, Dr. 김구 said, right?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So, 영어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감히 옮겨보자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The only thing I truly want without end is the power of lofty culture, rich culture. Culture is what makes us happy and it allows us to bring happiness to others as well. 그렇군요. 이 문화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글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의 힘은 딱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 딱 볼 수 있는 성과보다는 더 뭐라고 할까요? 썰을한 그런 딱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과이기도 하죠. Right. It's different from economic development.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효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긴 한데 I thin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ft power these days, right? 문화에 대한 자부심,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풍부한 나라에 산다는 것, 상당히 행복한 일이고 또 국가의 힘과도 굉장히 또 연관이 된 거죠. Look at, you know, a simple example would be, you know, K-pop and how other countries and you know, people from overseas, you know, really appreciate the Korean culture and which creates a lot of values in the end, actually, you know, including economic values too.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문화의 힘으로 인해 또 발생하는 또 경제적인 그런 가치도 굉장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역시 또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감사드립니다. 1033님. 노래 듣고 와서 몇 개 더 소개할게요. This is 적재. The song is 바람.

That was 적재였습니다. 적재 song 바람. Okay. Before moving on to second half of the show, here's one more quote sent in by our cutie님s. 3998님께서 it's not exactly a quote, but I really like the phrase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 It's something I remind myself of whenever I'm going through a hard time.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곱씹으며 힘든 일 견디곤 해요. 성경 구절도 있지만 종교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서요. Yes. A lot of the quotes that I depend on, of course, comes from Bible verse as well, but I won't be talking about that on air. But yes,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아, 진짜 이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된 anybody who's going through a tough time, right? It's not. It's just for a temporary. It's gonna be over before you know it.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no matter how difficult a time, what kind of hardship that you go through, we all know that there's an end to it. 그죠? 끝이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딱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3998님. This too shall pass. 이런 노래도 많죠. This too shall pass. 또 이제 저희 한국어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임재범 씨 곡이죠. 이 곡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4: Hit it!
3: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D.
4: Drop it!
3: E-S.
4: Come on, yo!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7: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D,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yneun Radio on YouTube too.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 can come join us in real time. This applies only for our morning live broadcast. 아침 그 생방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YouTube streaming은요. 또 실시간 채팅도 열려 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룸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say hello to us and hang out with us. Of course, our text lines are always open at #1013, #1013.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So we've been delving into this wonderful world of quotes, wise sayings. 아무래도 참 이런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 인생 선배, 위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It's just wonderful to listen to wise people and, you know, hear what they had to say about this world. 3056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quote이네요. Hell is other people. 그렇군요. 장볼 사르트르가 말씀하신 건데 타인은 지옥이다. 그렇군요. 타인은 지옥이다. 어떻게 들으면 이게 뭐 참 무슨 의미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장폴 사르트르 is a French philosopher. 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공우님 쌤에서 타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타인의 평가에 갇혀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때 타인이 지옥이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SNS 시대, 좋아요의 시대에 이 실존주의 철학이 다시 마음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So it doesn't mean that other people are bad. It means that when we become trapped by other people's judgment and lose our sense of self, then other people can become our hell. So in this day and age of social media, where we measure ourselves in likes and reactions, existentialist philosophy seems to hit home all over again. 그렇군요. Love it, actually. I 진짜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또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 절대적인 어떤 평가는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we are so consumed in the relative judgment, relative, you know, measurement of success means that we have to compare ourselves constantly to someone else. But the bad thing is, you know, there are always people who are better than us, who make more money than us, who are smarter than us, right? Who are more good looking than us, right? So you are trapped in this hellhole. 그런 의미이실 것 같아요, 그죠? 사르트르 분께서 말씀하신 그 지옥도 그런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 정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005님.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또 뮤직 부티크는 없죠. 바통터치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신청곡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Van Morrison입니다. Brown Eyed Girl.

couple of tracks, Van Morrison, Brown-Eyed Girl, and the Animals, House of the Rising Sun. I think if you have seen the movie Perfect Days, I think, Perfect Days였죠. Wim Wenders, director, directed movie. Brown Eyed Girl 들으니까 그 영화 사운드트랙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the song was also part of the soundtrack for that movie, House of the Rising Sun.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니나 시몬의 Feeling 곡까지 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Okay, let's get to a song and be back with the 바통 터치 today. 오늘 또 바통 터치 시작해야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ill Smith입니다. Nothing on my mind.

can't help falling in love. UV40로 시작을 했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아주. Let's get to the next connection. I thought of this sort of a comic connection to this falling in love. Can't help falling in love. I thought of this song. 약간의 이제 코믹 커넥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에어로스미스의 곡인데 Falling in love is hard on your knees 라는 곡 Falling in love is hard on your knees Very rocking and love this track 그래서 한번 이 곡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에어로스미스입니다 Falling in love is hard on your knees

0: 제로 제로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이영약품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1 Falling in Love 이런 노래였군요. 아, 그런 곡을 틀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Right 베니님 감사드리고요. Let's get to our next connection. This one is from 보글님. How about The Fall by Rye? Fall에 이제 중점을 두신 거죠. 포커스를 두신 거죠. I know Rye, Rye. Right, but Rye or Rye, but never. I don't think I never heard this song. 들어볼까요? 보글님의 이 연결곡입니다. Rye입니다. The Fall.

Rye, The Fall였습니다. Which was a connection made by 뽀글림. 감사드립니다. It's going one song to another. It's just a very dramatic change. Well, that's what Baton Touch is all about, right? You know, you never know where we're going from here, right? It's all up to you. Let's see. Okay. Here's the next connection. It's one by Wisdom님.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사랑에 빠지니까 사랑에 빠진다에 또 이제 꽂히셨군요. Falling in love. Just the way you are인데요. Bruno Mars. 당신 모습 그대로 있어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랑에 빠진다.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을 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Wisdom님. 그 connection. 그럼 여러분들 연결곡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곡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you can make a delayed connection.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플레이한 곡들 you can make a connection to the songs that we played previously to these tracks. Delayed connections are fine as well. 좋습니다. 그러면은 Wisdom님의 이어달리기 곡 Bruno Mars입니다. Just the way you are.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3: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5: 이영약품
6: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7: 欢迎继续收听 FM 101.3 TBS EFM 首尔我来了，我是子怡，
1: 我是栗子罗若冰，一起来听这首来自我的宝藏私藏歌单，歌曲来自 Lucy 멋주는기사와 비단요란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사랑한다는것은함께운다는것이다조정래신작장편소설서리꽃추운밤잠깐피었다사라지는서리꽃같은사랑이야기서리꽃도서출판해냄
2: 꽉막힌피로비맥스제트로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 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60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심의 필
3: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4: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전국팔도에서금융으로힘을들이고있습니다소상공인금융지원으로저출생극복지원으로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000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호화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2: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전국팔도에서금융으로힘을드리고있습니다소상공인금융지원으로저출생극복지원으로청년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That was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by Green Day. Wake up, everyone! 일어나세요! Rise and shine, everyone. Although we are still in September, just gotta get up because it feels great this morning, everyone. Another fascinating day has started. 또 맑고 화창한 또 다른 magic 같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이 나를 위해서 밥상을 매일 차려주는 거, 그리고 나의 애인이 나를 위해서 주말을 항상 비워놓는 거, 내가 전화를 하면 늘 여보세요, 웬일이야 이러면서 반갑게 받아주는 거, 이 중에서 당연한 일이 한 개라도 있을까요? Because I don't think so. I think appreciation gets harder when kindness becomes familiar. The little things may look so ordinary and mundane, but someone is still choosing to do them for you because they care about you. So maybe today is a good day to notice one of those small things again. Even myself, I always try to remind myself that having you, morning groovers, our 알바생s, tune in every day is something I should really never take for granted. 세상에는 당연한 거,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그냥 하는 거 이런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매일매일 찾아주시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매일매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 이른 시간부터 인사 건네주시고 계십니다. So our grateful morninggroovers are saying hello to me early this morning. So I'm going to be calm and read them out loud right now. 우리 제임스 모닝그루버 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코 모닝그루버 오셨고 닥터 페이퍼 락앤롤 모닝그루버 오셨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그루버 미술관을 좋아하시는 해피 라이프 모닝그루버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ll. 아이고, 또 우리 체육부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그리고 호박맨 모닝그루버도 오셨고요. 오늘 썸머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So summer looks extra excited today. 아, 그런가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고 계신가 봅니다. Yeah, looks like I have some smile on my face. I don't know why. There's no specific reason why I should be having this kind of face, but maybe I'm just happy about the fact that I'm just here. 제가 그냥 있는 거, 이 자리 생방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행복이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을 예정입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적어도 앞으로 2시간 동안은요, at least for next 2 hours, I will be in this mood, everyone, and I hope you guys join me in this beautiful, beautiful journey, okay? Al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today. We are broadcasting live,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If you want to watch me, like 호박맨 Morning Groover, 호박맨 Morning Groover는 지금 실시간 저를 보고 계신데 이렇게 저를 보면서 듣고 계시고 싶으시면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n our YouTube channel,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감상하실 수 있어요.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because that would mean a lot for us. That would be very supportive of you, Morning Groovers. Look for that channel, TBS EFM. Bam! And we are live today, so that means a lot of your messages may be read out loud

0: crystal clear today. 오늘 생방송인 만큼 최대한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샵 1013으로 문자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And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another option where you can participate for free is our open chat room.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 호박맨 모닝그룹은 제임스 닥터 페이퍼 체육부장님 등등 여러분들을 반겨줄 예정입니다. And usually that open chat room is active only during the live broadcast. 주로 생방송 시간에만 저희가 좀 활발하게 대화를 하니까요. 좀 뜬금맞은 시간에 들어가시면 약간 조용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Are you all excited? Because I am. 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Okay, calm down. 조금만 좀 진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Don't get too excited. 좋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신 이분들입니다. Long time no commercial. So it is time for us to take a good listen to it. Grango time.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fun Q&A time on Ingrooverse where you and I get to interact with these lovely questions. 오늘의 질문 나갈게요. What is something you're trying to cut back on for yourself?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We can't do everything that we want to do. Sometimes, as a very mature adult human beings, we have to cut back on certain things, right? 오늘은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 know it's not so easy to cut back, but at least we can give ourselves a try. So what are those things that you're trying to cut back on? 내가 꼭 완전히 절제해서 성공했어요 이런 거 아니어도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Maybe to think about it in an easy way, you may try to cut back on your late night snack. 야식 때문에 맨날 더부룩하고 막 살찌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야식을 절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Although maybe you started doing that one day ago. Or maybe impulsive buying, if you're that kind of a person. 월급이 탁 들어오자마자 아 좋았어 이거 충동구매해서 월급이 싹 날아가게 하는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것 좀 절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Or maybe you want to eat healthy, so you may try to cut back on ordering delivery food. Or maybe you are a phone addict, just like me, Summer, that you're always hooked on reels. 항상 이 쇼츠에 갇혀있는 나 자신, 이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핸드폰 디톡스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Let me know. Think about it and just let me know.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hat am I trying to detox these days? 저는 절제하는 거 좀 많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막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고 살고 싶고 좀 그렇거든요. But believe it or not, I'm trying to detox and cut myself back on talking. 저는 좀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 그 말 디톡스를 요즘에는 많이 하려고 해요. Especially when I'm around with younger people.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 친구들 만날 때 말을 최대한 절제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It's not easy. 제가 얼마나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막 다들 그거 알아 이러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막 치고 싶은데 정말 100번 노력해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막 많이 들어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I found them enjoying the conversation because I'm just sitting there.

They're listening. Oh, really? Asking them question. 아, 그래. 요즘엔 이런 게. 그렇구나. 또 뭔데? 어머, 그렇구나.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주면 좋아하더라고요. And I kind of understand because now that I come to think of it, I perhaps wished that I had someone listening to me just like that when I was younger or just now. 저도 지금으로서 제 말을 이렇게 좀 기울여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말 디톡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건 저는 안할 거예요. 모닝그룹에서는 디톡스 같은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대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Anyways, 여러분들, 어떤 거 절제하고 계세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 절제 혹시 없는. 최근에 아이스크림 그래도 좀 절제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것 같던데? 아이스크림을 아침부터 드시는 분이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노력하시는 게 보이세요. 아침에는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박은희 팀장님처럼 저처럼 어떤 거 절제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This is the Alan Parsons Project, Eye in the Sky.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1: And I'm back again. 7055 Morning Groover sent in a message. 아름다운 가을 날씨 속에 썸머 이모의 생동감 넘치는 진행과 매력적인 목소리 너무 좋아요. 우,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군요. So you are enjoying this beautiful, beautiful autumn weather at this moment. On your way to school or your work, I don't know, I'm not sure where you're off to, but at least you're enjoying this time.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정말 정말 바쁜 하루가 예상되어도 그냥 이 듣고 계신 이 시간 자체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Thank you for this lovely message, 7055. 아, 제 목소리 이러면 좀 의식하게 돼서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아름다운 썸머 목소리 어때요? 이따가 꾀꼬리 소리 많이 날 거예요. 썸머 이모가 이따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거거든요. So don't be too surprised if my voice changes later on our coin 노래방 segment and just be with me,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Let's go back to today's topic, everyone, because I wanted to find out about the things that you're detoxing on these days.
2: 오늘은요, 여러분들, 절제.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한 절제인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거 디톡스하고 계세요? What are you detoxing these days for the sake of your own good? 우리 용카팍 모닝그루버께서 굿모닝이에요. 8시에 미팅 시작이라서 열심히 출근 중이었는데 방금 미팅 취소되었다는 메일이 왔네요. 우리 멕시코 팀장님, 완전 나이스, 게 부에노! 사실 이런 메시지는 없었는데 제가 곁들여서 읽어봤어요. Qué bueno. 오늘 발표도 했어야 했는데 기쁘면서도 조금 허무한 출근길이네요. 집에 너무나 예쁜 100일 된 아들이 있어서 밤잠은 자동으로 절제되고 있고요. 거실에서 TV를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있네요.
1: So your meeting got cancelled, although you have been preparing for that presentation. Your Mexican manager, is super, super nice for cancelling that. I know, it feels good, but also, I don't know, a little weird at the same time, because considering the time that you have prepared for that presentation, you might as well just, you know, get it done and over with.
2: 그래도 시간 좀 번 거죠. 조금 더 이 시간을 곁들여가지고 더 좋은 퀄리티의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좋아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오늘은 한 시름 놓았다 생각하시고요.
1: About the things that 우리 용카

Park Morning Groover is detoxing. Well, they are trying to detox on watching TV as they are raising a 100-day-old kid. 아, 이 TV를 절제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TV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자체가 콘텐츠인데 아기만 보고 있어도 시간 잘 가는 거 아니야? 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한번 키워봐라.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같이 TV도 안 보고 너무 지루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알 수 있어요 말이죠. 뭐 당장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말이죠. 저는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TV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 가끔 이러면은 에 막 이러면서 웃고 그거 자체가 그냥 TV보다는 100배 재밌더라고요. It's so much fun raising kids. Although I've never experienced that before. Just looking after that my friend's kid for like 6 hours, it felt good. But I guess having to do that every single day would be tough. 아이한테도 TV 보는 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TV 보는 습관 길들이면 안 된다고. 특히 어른들, 저희 이제 어머님 세대들, 막 TV 막 나쁘다고 TV 끄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라디오 틀어주세요. Radio is okay, right? Because it's not a media platform that you get so much addicted. 아닌가요? 중독됐나요, 벌써? 뭐 어떡해. 저 책임질 수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약간 TV 중독이랑 라디오 중독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It feels like a good addiction when it comes to radio addiction, isn't it? 막 TV는 막 눈을 못 떼고 막 이러면서 홀린 듯이 보고 바보 상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라디오는 그 바보 수식어가 안 붙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라디오는 괜찮죠. 그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언어 발달도 도움이 되고 음악 성향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100일밖에 안 됐지만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어 저는 가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값비싼 명품 수트와 구두 멋진 선글라스를 한 번쯤은 착용해보고 싶은데요. 현실은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2-3만 원대예요. 태어나서 명품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exercising spending restraint to overcome financial hardship. I have never bought myself some luxury goods ever before. I just try to save up as much as I can. 이거 근데 되게 힙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명품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 되시는 겁니다. 괜히 돈 좀 보너스 들어왔다고 그러면 명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고 이러면은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가방 남겠네요. 명품 가방, 뭐 명품 옷 이런 건 남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잘 살더라고요. 실속 있고 말이죠. 제 친구 중에 진짜 부자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명품 같은 거 안 삽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몇천 원 쓰는 거 막 택시비에 쓰는 것도 되게 아까워하는데 저래서 부자 되나 싶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when it's extremely cold outside, I just take the taxi. 나 너무 추워서 도저히 못 걷겠어요. 이런 막 택시 탄데 거기는 막 그런 것도 한 푼이라도 다 아끼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코코 모닝 그룹어. 저는 쇼핑 좋아하는데 아이 쇼핑으로 절제하는 중. 오늘따라 가을 여자 추녀 느낌의 썸머 피디님. 이게 진짜 저만한 차인데 이 추한 여자가 아니라 추녀, 가을 추. 가을 추녀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을 여자 추녀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뭐 어쨌든 you're trying to detox and restrain yourself on shopping by window shopping. 근데 이게 절제가 되나요? 아이 쇼핑으로 이게 만족이 되나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게 되나요? 막 갖고 싶다 이거 그것만 자꾸 생각나고 머릿속에 맴돌고 이러면 좀 힘들어지긴 할 텐데 그냥 그 백화점이든 쇼핑몰이든 그 장소에 가서 보는 걸로도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Just being surrounded by all those beautiful clothes. 입어보기도 하고. 항상 근데 옷 살 때도 좀 신중하게 사긴 사야겠더라고요. If there's like a very pricey clothes and if you really want to buy it, you might as well just try it on, think about it for a couple of days because the clothes won't go anywhere. It will just be there for you. 그래서 좀 생각해두고 사면 후회 없는 또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절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in detoxing, in cutting back on different things.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Van Morrison, Bright Side of the Road.

All right, so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trying to cut back on? 제임스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대창이 제 최애인데 안 먹고 있어요. 대창 is my absolute favorite, but I'm holding back from eating it. 곱창, 대창 이런 거 너무 맛있죠. 근데 이런 거 저도 되게 많이 참고 있어요. 전 대창보다는 곱창을 진짜 좋아하는데, 뭐 둘이 형제잖아요, 그쵸? I think they all belong to the same category. 1년에 한두번 정도만 먹으려고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방을 이제 맛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식용유를 한 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맛있는 거랑 다름이 없대요, 대창이. 어우, 진짜 상상만 해도 니글니글하죠? 근데 이 대창이라는 음식이, although you wanna eat a lot of them, eat a bunch of them, you really can't. 그래서 이 대창 먹방러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막몇 개씩 먹는데 그거 다 참고 하는 건가. 아무튼, 잘하고 계십니다. 체육부장님, I'm trying to cut back on sweets and bread. 초콜릿, 빵, 떡볶이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참습니다. 아, 그리고 썸머 PD님께서 지난번 우리 아들 계주 응원해주셨는데 최종 3명이서 자꾸 동시에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 또 나가서 한 명을 선발하기 위해 뛴다고 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신청하셨는데, What a fair game though. 굉장히 또 공평하게 룰을 이렇게 셋업을 하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좀 교육에 좋은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또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야죠. 파이팅입니다. And 체육부장님도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 절제를 하시나 봐요. Keep up the good work, everyone.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have a listen to a song for 체육부장님. This is Taylor Swift, Paper Rings.

in. Summer's back here on Morning Groove. We have another hour to go, and I'm so excited about that, everyone.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 아직도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어디로요? 유튜브 검색창에 TBS E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So come and join us on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radio channel. All right, Morning Groovers. Today's question was about detoxing, okay? Trying to cut back on certain things. 이 절제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Our humans, we have this strong desire to do the things that comforts us, that makes us feel good. So it's really, really not easy to cut back. Like, we don't want to.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진짜.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here are people who are super good at it. They're just born with it. Maybe like our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절제 되게 잘하시겠다라고 느낀 게 방송하다가 막 웃기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잘 안 웃으시고 약간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하시면서 뭐 그러시는 거 모습들이 보이면서 아 좀 절제를 잘하시는구나. 약간 피식하다 갑자기 다시 정색하시면서 아, 난 집중해야 돼. 난 엔지니어. 난 TBS 엔지니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절제를 잘하시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모르죠. 속으로는 막 키키키키 막 이러면서 그러시지 않을까. 감독님이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지금도 너무 절제하신다.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아들의 사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I'm still curious about what you guys are trying to detox on. So let's find out together.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Good morning. 저는 절제하는 게 유제품을 절제하고 있어요. 유당불내증이라서요. I'm cutting back on dairy products because it's because I'm lactose intolerant. A lot of people are actually, and it's really har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utting back on yogurt and milk. 이 라떼도 못 마시잖아요. It's not easy for you to drink a single latte unless they actually have some soy milk or other products that can replace milk. 그러니까요. 이래서 제가 저는 원래 이런 게 없었다가 성인 돼서부터 이 우유가 안 맞아가지고 라떼 되게 좋아했었는데 라떼를 안 마시게 됐어요. 근데 since I started to cut back on drinking latte, I started to just not like it. 그래서 요즘에 라떼를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는데 아 이거 진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But these days there are a lot of alternatives. 요즘에는 대체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초롱초롱 모닝그룹 2970. 아, 초롱초롱!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 있어요. 혈당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진짜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아이고. 오늘 3개월 만에 혈액검사 하러 가는데 긴장되네요. 혈액검사 끝나고 오늘 하루 딱 먹어볼까요? 무슨 대답이 듣고 싶으신 거세요? 제가 드시라 그러면은 나중에 제 책임인가요? So 초롱초롱 모닝그룹어 is trying to hold back from eating ice creams even though she really really absolutely enjoys it. Her doctor said her blood sugar goes up just a little more if she doesn't hold back.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혈액 검사를 할 때 이 결과가 내가 진짜 관리하는 만큼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혈액검사 했을 때 막 비타민 D 부족하다고 그러고 막 어쩌고저쩌고 진단을 받았는데 관리를 하고 3개월 뒤에 다시 하니까 정상으로 다시 나왔었어요. So you're gonna be just fine. 이렇게 노력한 만큼 또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오늘 하루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근데 보상하고 그 싶은 심리는 제가 좀 잘 알겠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나이스크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스크림? 이게 나이스크림이 건강하니까 나이스에서 유래가 된 단어이고 또 동시에 바나나 거기에서 유래된 나이스크림입니다. 이 바나나를 얼려가지고 그거를 간 다음에 초코 파우더를 뿌려 먹으면 아이스크림 맛이 난대요. According to my vegan friend. So that's how you can make some healthy ice cream. If you really crave for it, but if you really can't have it. 그런 것도 있다. 물론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보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고요? 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9426 Bonninger vs. 같은 회사를 2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술을 안 마시면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매일 술을 마셨는데 최근 몇 년간은 술과 일이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건강도 같이 좋아지고요. 저 자신도 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찰리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신청합니다.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You don't think you like alcohol anymore? You finally realize that? 이게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냥 술은 몸에 나쁘다. 술을 좋아하나? 맛없다. 안 좋아하겠네. 이게 되게 빨리빨리 사고가 될 텐데. If you are so caught up in the whole atmosphere of people just drinking, cheers! 뭐뭐를 위하여! 막 이런 분들 주변에 있다 보면은 착각을 하게 돼요. Maybe I enjoy drinking! 이러면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맛으로 따졌을 때 맛이 없죠. 솔직히. 뭐 안주랑 같이 드시는 이유가 술이 맛이 없기 때문에 안주랑 드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쓴 거를 말이죠. 인생이 쓰니까 이게 쓴 거야.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쓰면은 달달한 아이스크림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안 마시다 보면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이걸 왜 좋아했지?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I think, you know, the whole pandemic changed our era for sure.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일하게 좀 긍정적인 거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식 문화 없앤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Because we were always forced, we were always, you know, forced in that atmosphere to drink, and it made us think, oh, maybe I enjoy drinking alcohol. 사회생활 하려면 그래도 이걸 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마신다 그러면은 건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It really depends on the company. 근데 많이 많이 진짜 바뀐 것 같아요. 그 밖에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뭐 건강 딱 하나만 두고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If you just think about your health conditions itself, this is maybe a good change, isn't it? At least that's how I think.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이렇게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나 자신 아니면 또 누가 내 건강을 관리하겠습니까? So you always have to be aware and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Morning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cutting back on.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well-being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lso on our TBS EFM Morning Groove open chat room. All right, finally, this song is going out to 9426 Charlie Puth.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time for Koi 노래방. Let's go! 여러분들, Koi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Koi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It always features our little quiz for you. So listen up, open up your eardrums all together.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방과 함께 곁들여진 퀴즈부터 제가 툭 던지고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another TMI quiz for summer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et to know me better. 오늘의 TMI 퀴즈부터 제가 얼른 언급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a lot of people have this misconception. I don't know why, but I get this a lot. 자, 오늘은요, TMI 퀴즈인데요.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듣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수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So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eir reactions towards me. 결처럼 짱구님 물어봐. 굿모닝입니다.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오해는 조증? 조증이라고?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조증이잖아요. So I don't think this is a misconception. This is just me. 그냥 누가 봐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잖아요. 조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This is actually me.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반전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빵 모닝그룹 우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새빵 모닝그룹은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Honey. 이 듀오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굿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that there's always this little quiz featuring this particular segment. So what is this common misconception that summer gets?

대학생으로 착각한다?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ever had an experience ever in my life.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 나이로 봅니다. 그냥 어려 보이네요. 야,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요. So I wanted to ask them. Are you sincere? 진심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오! 어려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t's like an automatic reaction because what else are you gonna say if I tell them that my age is around mid-30? They'll be like, 어,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팀스팸 모닝그룹어 썸머피디님의 노련한 이미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다고 놀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노련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련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So it's the other way around. So people would think like, oh, okay, you're quite old-minded than I expected.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roove? This is what she always tells me. It's such a relief that you're not my senior. 그러니까 너가 내 후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니, 썸머?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를 많이 많이 받을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듯 안 맞을 듯 여러분들 둘이 간당간당하시네. 현진님 모닝그루버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 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 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So about those misconceptions that summer gets a lot. Well, I'm a person, obviously you can pretty much tell just by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I'm very extrovert. I'm always hyped. I always have this big, big amount of energy. That's who I am, right? 항상 에너지틱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저인데요. 저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요즘에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내향적인... 아, 진짜로! 저 그래서 놀래요. 되게 차분하고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막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고 아 정말 사람들이 첫인상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So as I said this, 박으리티나님 outside the studio looked super super skeptical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썸머예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I act normal. 굉장히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요즘 라디오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the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get this a lot and it feels good. 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참아하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방의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딱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ill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Ah, o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아무튼 첫인상 그렇던데 여러분들은 첫인상 여러분 본 모습과 좀 비슷하신가요? Do people really think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보고 파악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루버들이 많이 충격에 좀 빠지셨고 그러시는데 가을정화님께서 썸머님을 처음 오면 공주님으로 착각한다 겠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딨습니까 네 알고 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na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know me better.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티셔니의 파셔니의 경고 마저 듣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Oh, way. 그럼요, 여러분들. 행복한 돼지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뭐, 배는 나오고 이래도 내 자신이 귀엽게 느껴지고, 이 맛있는 거 먹는데 자신이 너무 행복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그러니까요. 29년 했으면 솔직히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이 했던 운동이 있어가지고, 뭐 언젠간 또 마음먹으면 또 다시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29년 절제했으면 이 정도는 즐기시면서 살아야죠. You know, we deserve to enjoy our lives. We can't always discipline ourselves. 어떻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내 뱃살도 보면은 계속 볼수록 참 귀엽다. 이런 생각 드시고요. 그쵸? 우리 Benny Morningover says, Good morning! Cut back on eating fast food and soda. That is what I'm doing. I guess it helps you when you are on a diet. Exactly. That's what I'm doing too. Because I'm a type of a person who would always order for cola when it comes to eating at a restaurant. 전 항상 그 탄산이 있어야 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안 좋아요. You know, if doctors have to choose one thing that they would cut back on, that would have to be sodas, according to some doctors. 의사쌤들이 그러는데, 이 액상과당이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스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뭐, 탄산도 사실 이 설탕이 들어갔는데, 요즘 제로가 많잖아요. 그죠? Yeah, we have options now. 그래서 주스가 요즘엔 더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 제로 마시면서 탄산 절제하고 있어요. 탄산 설탕. You know, drinking zero, I guess that is also cutting back, right? 이것도 절제하는 거 맞죠? 새빵 모닝그루버. 출첵합니다. 저는요, 엽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너무 탄수화물 폭탄이라 너무 급속노화 식단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일이 힘든 날이나 스트레스 받는 날만 아껴서 먹고 있어요. 떡볶이 먹고도 똥배 안 나오던 내 젊은 날들 돌려내! 라고 해주셨어요. So obviously, tteokbokki is one of Korean people's soul food, but according to me, I don't know if it applies for everyone else, but tteokbokki is the food that automatically makes me ugly right after I eat it. 먹자마자 바로 못생겨지는 음식이 저는 떡볶이예요. 왜냐면 먹자마자 바로 퉁퉁 붓고요. 그리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래서 아, 이게 진짜 먹을 음식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절제를 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데 You know how a lot of people eat spicy food? They always look for spicy food. They crave for it when they're stressed out. It got me thinking that maybe are we gaslighted?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먹어야 풀린다.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학습된 그런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매운 거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인식을 심어놓은 거 아닐까요? 사실 이거 핑계로 우리 정말 매운 거 많이 먹잖아요. And to be honest, we are stressed out every single day. 우리 매일매일 스트레스 가지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 매운 걸 먹으니까 확실히 스트레스가 풀려 이러는데 5 minutes after, you get a message from your work and you're stressed out again. What are you gonna do? 그러니까, 이게 매운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매운 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갑자기 진지해졌어. Marco Polo says, 과자요. 요즘은 아이 따라서 과자를 많이 먹었더니 3kg가 늘었어요. 당분간 금지. Imagine Dragons의 Believer 듣고 싶어요. So you tried to eat a lot of snack because you obviously your kids like to eat snacks and you have gained weight. 네, 엄마 아빠들이 꼭 아이 때문에 따라 먹다 보니까 살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작 아이는 몇점안 먹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애 때문에 과자를 사다 보니까 보이니까 자꾸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이 찌지. You know, having them just lying around, like I might as well just eat it, and that is why I'm gaining weight, not because of myself, but because of my kid. I just have no choice but to buy these snacks. 이게 항상 국룰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이는 데다가 딱 숨겨놔도 어른들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절제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삶이 사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That is the reality.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after this song requested by Marco Polo, Imagine Dragons, Believer.

Always believe in yourself that you can always detox if you are willing to for the sake of your better life. 우리 배송반장님, 안녕하세요. Welcome.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무엇을 디톡스하고 계시나요? 0421, 민준 리나만 모닝그룹어. 피디님, 저는 요즘에 은어 비속어 디톡스 노력 중입니다. 호호. 생활을 하다 보면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성숙한 어른 되기 힘들어요. 보내고 놓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오늘 문자 취소하고파요. 유유. 죄송한데 한번 보내신 이상 취소는 불가능하고요. 네, 여러분들 보내는 순간 이렇게 다 읽어집니다. But don't worry, don't worry. We're all the same human beings. 이게 언어도 습관이라 그래서 이제 나쁜 말 하고 막 비속어 쓰고 나도 모르게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운전할 때 저조차도 그렇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운전하면서 가끔씩 If I see reckless drivers, I would be like 평생 변민에 걸려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제가 어디 영상을 봤는데 뇌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If you say those bad words to other people, your brain cannot distinguish whether you're saying it to other people or to yourself. So they would accept it as you telling that words to yourself. 그래서 이 뇌가 그 내가 얘기를 하는 그 주체를 인식을 못해서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는 걸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은 괜히 나한테 주문을 거는 느낌이 들 텐데 이런 생각에 이제는 그냥 이렇게 호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저한테 다가오면 끔찍하잖아요. So don't worry. As long as you're aware and you're trying, you're gonna be just fine.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망고 플래닛 모닝 그룹은 굿모닝. 저는 담배를 절제한 지 거의 2년이 돼가네요.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삶는 걸 절제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고 담배 필때안 좋은 기억, 냄새, 머리 아픔 등등만 생각나서 진짜로 담배와 안녕한 듯합니다. So I guess Mangguk Planet just basically quit on smoking for good. Yeah, it's been 2 years and now you don't want to even think about it. You don't like the smell. You don't enjoy any of it. 이게 한 번에 확 끊으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잘 끊으시는 분들 전 꽤나 많이 봤었어가지고, 그러게요. 그안 좋은 거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네요. 요즘에는 이거 끊으려면은 막 어디 그 PT같이 붙어가지고 서비스해주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Interesting. 우리 호박맨모닝 그룹업께서 주말에 모닝 테니스 때문에 달콤한 주말 아침잠을 절제하고 있어요. So I try to cut back on sweet sleeping during the weekends because I have my morning tennis workout to do. 이거는 좋은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니스 하고 나서 그 뿌듯함은 그 달콤한 잠이랑은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So keep up the good work. Enjoy your tennis. Well, it's really nice outside. 아, 실내에서 하시나요? 뭐, 어찌됐든, 오늘, 이번 주말에도 절제하시고, 또 테니스 타임 사수하시길 바랄게요. 양구양구 모닝그룹어, 요즘 저는 너무 풀어져서 지내는 듯 합니다. 절제하고 있는 게뭐 있더라? 고민해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밤마다 먹게 되고, 항상 열심히 지내시는 모닝그룹어님들 본받아야겠습니다. These days, I feel like I'm slacking off too much. Even when I try to think about what I'm keeping in check, nothing really comes to mind. I need to go on diet, but instead I keep eating every night. I should really follow up the examples of our diligent morning groovers.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뭐 매일매일 혹독하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인간인 거예요. We're not robots. We're not AI. 그러니까요. 우리는 좀 인간미 있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지내면은요. 또 그동안 좀 쉼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한 번씩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다가 이런 라디오 들으면서, 그래! 새로운 다짐! 가자! 이렇게 또 마음가짐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항상 인생에는 업다운이 있는 것처럼 또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everyone.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really hope you guys can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journey next Monday at 7 a.m.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Benny Morning Groover, 태양 featuring Jimin of BTS Vibe.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그래서 이런 토픽들에 대해서 유명한 분들, 와이즈 맨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것을 좀 오늘 찾아봤습니다. So, 명언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저는 명언 하면은 뭐 상당히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언이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근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다시 읽어보고 또 되새겨보면 분명히 마음에 와닿고 나한테 적용되는 그런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So frankly speaking, I used to be pretty skeptical about famous quotes and whatnot. Sometimes they can sound a little too neat and tidy for real life. But when I come across them again, really think about it, I have to admit there are times when a few simple words really do hit home.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명언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How about this one? No act of kindness, no matter how small, is ever wasted. 이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No act of kindness, no matter how small, is ever wasted. 아무리 작은 친절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선행이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네요. Gives us even more motivation to be nice to other people. How about this one? This one is from Ralph Waldo Emerson, who is an American author and philosopher. He said, "You cannot do a kindness too soon, for you never know how soon it will be too late." Again, you cannot do a kindness too soon, for you never know how soon it will be too late. 친절은 아무리 빨리 베풀어도 이르지 않다. 언제 너무 늦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단 선행을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생각하는 선행이 있으면은 바로 지금 해라. How about this one? This one is from 안네 프랑크. 안네 일기로 유명한 분이죠. 안네 프랑크. Who said, "How wonderful it is that nobody need to wait a single moment before starting to improve the world." Yes, I love it all. How wonderful it is that nobody need to wait a single moment before starting to improve the world.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누구도 단 한순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인가. 선행에 관한 거겠죠. 뭐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If you think about it, I think it depends on, what kind of mood, what kind of state of mind that you are in when you read this kind of quotes. If you are in the right mindset, I think it really can hit home, I think for sure.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특히 마음에 드시는 그런 명언, 내가 정말 꼭이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그 명언들이 있다. 그런 거 한번 나누어 주시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And I'll be waiting for your quotes and I would love to read them for you as well.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명언, 그다음에 또 제가 더 준비한 명언. After listening to a song, we'll get to some more of the quotes, and hopefully, I'll get some more quotes from our listeners as well to talk about. Okay? 노보 아머의 곡인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Ears On.

That was Novo Armor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Years On이었습니다. Okay, famous quotes we are getting to, and I'm sort of wrapping up the week by referring to some of the famous sayings by some of the topics that we've been, delving into this week on this program. 저희 또 퀴즈님들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베니님께서 he sent us a couple. This one by Dolly Parton, who recently passed away. She said, "Find out who you are and do it on purpose." Find out who you are and do it on purpose. 그렇군요. 당신이 누구인지 찾아내라. And do it on purpose.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라는 얘기겠죠. So make a conscious effort. To know and find out about who you are. He sent another one, this one by Oprah Winfrey. She said, "You define your own life. Don't let other people write your script."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 정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의 원고를 써 가게 하지 말아라. So be yourself and take ownership of your life. 그죠? Don't consume your life. Being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of you. 좋은 얘기네요. Again, if you just think about it, right, it really helps a lot.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번 주에 다뤘던 내용 중에 계속 미루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And we talked about postponing things. How about this one? This one by William James, who is an American philosopher and psychologist, who said that nothing is so fatiguing as the eternal hanging on of an uncompleted task. 와우. 끝내지 않은 일을 계속 마음속에 매달고 있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다. 끝내지 않은, 뭔가 하지 않은 일을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So it is a toxic. To have been thinking about something that, oh, I need to do it, I need to finish it, I need to get started.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마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치게 한다는 얘기죠. Here's another one. It's very kind of like a cliche, right? But the secret of getting ahead is getting started.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right? Just get started, right? Just start it. Just do it이 아니라 just start it. 뭐가 됐든 일단 시작해 놓고 봐라. 시작이 반이다. I think the starting is, means that you're halfway done.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생각에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transition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act on it. I think.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하나 더 할게요. Karen Lam said, "A year from now, you may wish you had started today." 오, 진짜 이거는 확 이렇게 때리는 듯한 그런 quote이네요. "A year from now, you may wish you had started today." 1년 뒤에 생각한다면은 와, 그때 왜 내가 시작하지 않았을까? 1년 뒤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2027년 9월 18일에는 와, 2026년 9월 18일 날나왜안 했지? 그런 거죠. By Karen Lam. She is a author. I believe American author. 그렇군요. 와. 이거 정말 좋은데요. 1년 뒤에는 오늘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은 1년 뒤에는 후회 안 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quote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This is 김범수 with 이승철 언젠가는.

김범수 with 이승철 언젠가는이었습니다. So we want to hear your quotes as well. 한 주를 마감하는 좋은 그런 wise man saying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딱 들어보면 약간 보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t feels like eating a good herbal medicine. 계속 이렇게 되뇌일수록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멘탈 건강에 좋은 그런 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2 of the show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Stevie Wonder입니다. Overjoyed.

Mumford and Sons, Rushmere 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quotes sent in by our listeners. 2624님께서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을 참 좋아합니다. I've always loved Helen Keller's Three Days to See. 사흘간 눈을 뜰 수 있다면 정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어둠 속 자신을 세상으로 이끌어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If she could see just for three days, the first thing she wanted to do was look at the face of her teacher, Sullivan, Ann Sullivan, who had guided her out of darkness. She also wanted to see, 그리고 남은 날들은 아름다운 예술과 거리 속 평범한 일상을 눈에 담고 싶다고 했죠. She also wanted to see the beautiful art and ordinary scenes of everyday life. 그렇군요. 그녀에게 기적 같았을 그 사흘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오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What would have been a miracle to Keller is simply an ordinary day for us. It reminds me how much we have to be grateful for. Yes, always the key to happiness is being grateful for, you know, what is given to us. You know, something that we view as just a, you know, given, right? It could be a privilege for other people too. If you have that kind of perspective, I think, you know, you can live definitely a happier life for sure. 다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보내주신 곡들은 이따 바통터치 때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NSYNC의 곡입니다. This I Promise You.

And think this I promise you 듣고 왔습니다. Okay, let's get to next message. 아, 교수님.

Muslims are really good with their quotes. 제가 들어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wise man saying 보내주고 명언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1033님 who says 요즘 부쩍 마음에 와닿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This is what the Mr. 김구 said. Dr. 김구 said, right?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So, 영어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감히 옮겨보자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The only thing I truly want without end is the power of lofty culture. Rich culture. Culture is what makes us happy and it allows us to bring happiness to others as well. 그렇군요. 이 문화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글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화의 힘은 딱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 딱 볼 수 있는 성과보다는 더 뭐라고 할까요? 서를한 그런 딱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과이기도 하죠. Right. It's different from economic development.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효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긴 한데 I think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ft power these days. Right. 문화에 대한 자부심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풍부한 나라에 산다는 것 상당히 행복한 일이고 또 국가의 힘과도 굉장히 또 연관이 된 거죠. Look at, you know, a simple example would be, you know, K-pop and how other countries and, you know, people from overseas, you know, really appreciate the Korean culture and which creates a lot of values in the end, actually, you know, including economic values too.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문화의 힘으로 인해 또 발생하는 또 경제적인 그런 가치도 굉장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역시 또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감사드립니다. 1033님. 노래 듣고 와서 몇 개 더 소개할게요. This is 적재. The song is 바람.

That was 적재였습니다. 적재 song 바람. Okay. Before moving on to second half of the show, here's one more quote sent in by our cutie님s. 3958님께서 it's not exactly a quote, but I really like the phrase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 It's something I remind myself of whenever I'm going through a hard time.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곱씹으며 힘든 일 견디곤 해요. 성경 구절도 있지만 종교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서요. Yes. A lot of the quotes that I depend on, of course, comes from Bible verse as well, but I won't be talking about that on air. But yes,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아. 진짜 이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된 anybody who's going through a tough time, right? It's just for a temporary. It's gonna be over before you know it.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no matter how difficult a time, what kind of hardship that you go through, we all know that there's an end to it. 그죠? 끝이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딱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3998님. This too shall pass. 이런 노래도 많죠. This too shall pass. 또 이제 저희 한국어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임재범 씨 곡이죠. 이 곡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D,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yneun Radio on YouTube too.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and you can come join us in real time. This applies only for our morning live broadcast. 아침 그 생방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YouTube streaming은요. 도실시간 채팅도 열려있는데요. 카카오 오픈 채팅은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카카오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룸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Please drop in, say hello to us and hang out with us. Of course, our text lines are always open at #1013, #1013.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So we've been delving into this wonderful world of quotes, wise sayings. 아무래도 참 이런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 인생 선배, 위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It's just wonderful to listen to wise people and, you know, hear what they had to say about this world. 3056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quote이네요. Hell is other people. 그렇군요. 장폴 사르트르가 말씀하신 건데, 타인은 지옥이다. 그렇군요. 타인은 지옥이다. 어떻게 들으면 이게 뭐 참 무슨 의미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장폴 사르트르 is a French philosopher. 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공의님 쌤에서 타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타인의 평가에 갇혀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때 타인이 지옥이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SNS 시대, 좋아요의 시대에 이 실존주의 철학이 다시 마음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So it doesn't mean that other people are bad. It means that when we become trapped by other people's judgment and lose our sense of self, then other people can become our hell. So in this day and age of social media, where we measure ourselves in likes and reactions, existentialist philosophy seems to hit home all over again. 그렇군요. Love it, actually. I 진짜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또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 절대적인 어떤 평가는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we are so consumed in relative judgment, relative, you know, measurement of success means that we have to compare ourselves constantly to someone else. But the bad thing is, you know, there are always people who are better than us, who make more money than us, who are smarter than us, right? Who are more good looking than us, right? So you are trapped in this hellhole. 그런 의미이실 것 같아요, 그죠? 사르트르 분께서 말씀하신 그 지옥도 그런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 정말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050님.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또 뮤직 부티크는 없죠. 바통터치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신청곡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Van Morrison입니다. Brown Eyed Girl.

couple of tracks, Van Morrison, Brown-Eyed Girl, and the Animals, House of the Rising Sun. I think if you have seen the movie Perfect Days, I think. Perfect Days, Wim Wenders, directed movie. Brown-Eyed Girl 들으니까 그 영화 사운드트랙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the song was also part of the soundtrack for that movie, House of the Rising Sun.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니나 시몬의 Feeling 곡까지 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Okay, let's get to a song and be back with Patong Touch today. 오늘 또 Patong Touch 시작해야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ill Smith입니다. Nothing on my mind.

21, Falling in Love. 이런 노래였군요. 아, 그런 곡을 틀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Right. 베니님, 감사드리고요. Let's get to our next connection. This one is from 보글님. About The Fall by Rye. Fall에 이제 중점을 두신 거죠. 포커스를 두신 거죠. I know Rye. Rye, right? But Rye or Rye. But never, I don't think I never heard this song. 들어볼까요? 보글님의 이 연결곡입니다. Rye입니다. The Fall.

Rye, The Fall 였습니다. Which was a connection made by 뽀글림. 감사드립니다. It's going one song to another. It's just a very dramatic change. Well, that's what Baton Touch is all about, right? You know, you never know where we're going from here, right? It's all up to you. Let's see. Okay. Here's the next connection. It's one by Wisdom님.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사랑에 빠지니까 사랑에 빠진다에 또 이제 꽂히셨군요. Falling in love. Just the way you are인데요. Bruno Mars. 당신 모습 그대로 있어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랑에 빠진다.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을 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Wisdom님. 그 connection. 그럼 여러분들 연결곡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곡과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you can make a delayed connection.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플레이한 곡도 you can make a connection to the songs that we played previously to these tracks. Delayed connections are fine as well. 좋습니다. 그러면은 Wisdom님의 이어달리기 곡 Bruno Mars입니다. Just the way you are.

Thank you. Thank you.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有点偏掉一点。知道吗？前面有放松乌龟的。凶啊！600斤而已啊，上到下竿就可以掉了。

出当中的摇滚唱腔的一面呢。这次他首次担当制作人，这首歌是他冷门但乐迷认可度很高的摇滚曲目《黄义达解脱》。

我猜测总有天意，才珍惜相处的日子。告别话仍未多讲，只抛低这个伤心的汉子。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It's time for Lyrics Gone Wrong, everyone. 가사가 조금 이상해요. 코너 돌아왔습니다.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lso known as our special guest. 우리 새빵 모닝 그룹업께서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캐가 나올지 두근두근하네요. 모두 한 주의 시작, fighting! 입니다. So looks like somebody's excited about this alter ego, our special guest. Get ready for it, get ready for it.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 현금이 얼마 들어있는지보다 오늘 부캐가 누굴까 더 궁금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니까 살짝 조금 부담이 되네요. 왜 제가 부담될까요? 좋아요. 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캐는 등장합니다. No matter what, this alter ego will appear, okay? Whether you like it or not. 오늘도 우리 부캐 게스트가요. 노래 가사, 어떤 특정한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뭘 해야 되죠? 맞아요. 그 가사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아, 이 노래! 이거 그거네! 하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our special guest or maybe my alter ego.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실 준비해주시고요. Today's guest will be the one and only 아주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배우시죠. 김혜수 씨가 등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혜선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멋지고 시원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하고 she does good acting. You know, she's just a little bit of everything. So 김혜수, the actress, will do the honor to read out the lyrics for all of us. So listen carefully, everyone.
1: 낮에는 따스러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그런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가 나야. 아,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그래.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난 이대 나온 여자 이대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또 노는 여자. 그런 게 바로 나야. 어디 한번 따라와 볼 테지?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아,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업, 업, 업. 난 신촌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이대 나온 여자야.
0: 그냥 난데, 여러분들. So that was, believe it or not, actress 김혜수 언니. 컨디션이 뭐 좋고 안 좋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김혜수 씨와 매칭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요. I guess she was, you know, having a little bit of down condition. But anyway, 우리 하진 모닝 그룹업께서, Oh my god, 김혜수다.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김혜수 씨 오셨다가 금방 가셨어요. Did you guys catch the lyrics? 여러분들 가사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나요? If you did, you will be able to send me the answer, the right answer. 아마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읽으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대가 그 이대 옆에 아현역인가요? 그쵸? 아현역이 맞나? 그래서 그쪽 동네를 막 얘기를 하려다가 그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혼자 머릿속이 엄청 꼬였었어요. But anyways, that was the song read by 김혜수 모닝그루버. 우리 김혜수 모닝그루버시거든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le we have a listen to a song. Let's go!

All right, so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the answer for today's quiz.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song came out 12 years ago already? 벌써 이 노래가 나온 지 12년이나 지났었어요. 시간이 진짜 이때만 해도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뭐 유튜브 최다 뷰가 나왔다는 둥막전 세계가 막 이거에 미쳤다는 둥 했는데 벌써 이게 12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BTS 등장하고 제니 등장하고 and our K-pop stars are just doing it up, everyone.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룹어들께서는 알아나요? BTS, 뭐 리센느 등등 전에는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있었다고요. Alright, so our morning goobers who are so smart and clever and quick, they made an effort to send in the answer, and I'm just so grateful. 우리 신규 모닝 그룹어신데요. 7222 모닝 그룹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 크크. 처음에는 변진섭의 희망사항인 줄이라고 해주셨어요. Actually, this song would have matched perfectly with 김혜수's voice.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나 같은 여자? 왜 이래 이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냥 무장 다 이대 나온 여자로 통일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꽤나 어울렸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 가사에 정답이 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I mean this quiz is so much easier for you to guess. 여기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whichever quiz that we give out on our show, they are not difficult at all. 여러분들, 저희가 드리는 퀴즈는 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이도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9153 모닝그룹어 정답 강남 스타일. 격하게 선물 받고 싶어요. I wanna receive a gift. The answer is 강남 스타일. 아, 어떡해. 마음이 진짜 애로우고 막 아파오고 막 지금 고통스러워 미치겠는데요. 여러분들, TBS가 지금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뿌리고 싶은데 저희가 We just have nothing here. 아우, 정말 물한 방울도 안 나오는 TBS거든요, 여러분들. The water fountain broke. We don't get to drink free water here anymore. We just have nothing. 지푸라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너무 죄송하고 참 뻔뻔하죠. 하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따뜻한 커피와 이런 거 드리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열심히 방송하면서 그날만을 꼭 기다리고 그날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따리 마구마구 들고 산타클로스처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그런 시즌이 왔으면 좋겠는데 Hopefully someday near in the future. I am so sorry, but thank you always. Happy life, morning group. Today's guest is 김혜수. So easy, 싸이 강남 스타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Happy life, morning group처럼 유쾌하게 정답을 맞춰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악덕 사장이네요. 열정페이잖아요. I always call you guys part-timers, which is 알바생 in Korean, and this is basically an 알바생 not being paid, but I just really, really feel grateful to you guys. 여러분들의 사랑과 서포트 때문에 더 악덕 사장이 되고 있는 썸머인데요. Anyways, did you guys watch that series from Ku Teng Play? 그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김혜수 언니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올해 본 드라마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쿠팅플레이에서 제가 봤는데, I was just impressed by actress 김혜수's acting over there. Actually, all of the actors over there. 모든 배우가 다 연기를 잘하고 정말 볼 때마다 Oh my gosh! 이러면서 진짜 리액션을 하면서 보게 되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명 깊게 봐서 You know, it kind of gave me an inspiration to pull off 김혜수 as my own alter ego. 제가 몇 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누구께? 우리 DJ 박원혜 팀장님께.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정말 몸이 한 다섯 개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세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 highly recommend. 혜수 언니 거기 스타일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It's so interesting to see her dress styles in that drama scene. 굉장히 찰떡같이 소화를 너무 잘 해내셔가지고, 진짜 김혜수는 김혜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But yeah, that was the quiz, Morning Groovers. 또 다음번에는 어떤 부캐가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고, if you want to request any special alter ego or our special guest on our show, give it a try.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뭐 이런 부캐 원해요 싶은 거 있으면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한번 열심히 섭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try our best to cast that special guest or alter ego. 7222, our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answer, sent another message. They said, you don't need to say sorry. We really appreciate every morning within your energy. It feels like the present. Oh, thank you. Oh, 너무 감동이다, 진짜. 그냥 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해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을 이렇게 좀 따뜻하고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 맛에 더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Okay, let's change our mood a little bit. 괜히 또 TBS 물 안 나오는 얘기에서 우울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신나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뭐 들을까요? This is Big Bang. Wow! Fantastic, baby!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It's time for us to rewind just a little bit to go back in tim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원곡을 먼저 들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원곡을 들으시고 이거 누가 리메이크한 곡인데? 이렇게 또 생각이 떠오르시면 누가 리메이크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 are going to let you listen to an original song that you might be quite familiar with. Okay? And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if you think you know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who covered the song, send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Okay? 오늘 듣게 될 노래는요. 킬러라는 노래입니다. 김현성의 킬러예요.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자꾸 떠오르는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노래, 느낌적인 느낌. Well, the original musician is 김현성. Okay? If you listen to the actual song, you would get the idea more easily. Okay? 자, 이 노래를 들어보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힌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힌트는요. 아기와 목소리를 영어로 하면 거의 정답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힌트 나갑니다. 가수 겸 배우였던 배우이신, 지금도 현역이시니까요. 윤은혜 씨가 막내로 활동했던 그룹이에요. So it's obviously a group. Okay, and vox, it means voice in Latin. 라틴어로 vox가 목소리, voice거든요. So the name almost sounds like baby voice. 아, 근데 baby voice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이 뭘까요? We're almost there. 굉장히 근접한, 간당간당한, 아슬아슬한 그런 힌트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정답이 떠오르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now let'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Killer by 김현성.

아침마다 자꾸 떠오르는 서머의 웃음소리 이길 바라면서 우리 캔 모닝그룹어 원곡이 있었다니 처음 알았네요. Look at you learning something new here on Morning Groove. 이렇게 또한 분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되게 되게 뿌듯하고 막 이래요. So obviously that was the original track. And we have some answers. 우리 3171, a new Morning Groover, made courage to send in their first ever message. 첫 문자 축하드리고요. 깔끔하게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Baby Books요라고 해주셨어요. 잘하셨어요. This is how you do it. Not so difficult, right? 굉장히 쉽죠? 7055, another new morning groover. Wow, new morning groovers are doing it up today. Go new morning groovers. 오늘 신규 모닝 그루버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Baby Books, Summer Emo 영어 소리 조금씩 들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If you tune in more regularly, you'll be able to listen even more. 좀 더 귀가 빵빵 열려가지고 더잘 들으실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Or if you're not a fluent Korean speaker, you would be able to understand because I speak in two languages. 제가 왔다리 갔다리 두 가지 언어로 막 고군분투하게 막 바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 내가 지금 들리는 게 영어인가? 어? Am I able to listen to Korean now?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리나?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That is the beauty of our show. 우리 얼짱님께서 또 활약을 해주시네. 복스가 보이스였다는 깨알 지식까지. 크크, 와웅! 정답은 베이비복스요. 다시 뭉쳐서 라이브 했는데 여전히 베이비복스 미모 뿜뿜이더라고요. So another information that you have learned. Vox stands for voice in Latin language. And yes, I believe that in 가요대전, they did a stage together after many, many years. And they were doing it up. 라이브도 심지어 잘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관리들을 잘하셨는지 진짜 현역 같았어요. 그쵸? 미모 뿜뿜한 베이비복스의 무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우리 선샘모닝그룹께서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4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결합하신 레전드 걸그룹 베이비복스. 김현성님의 원곡도 참 좋네요. So they have gathered together on stage after 14 years according to our Sunset Morning Groovers information. Well, that's quite a long time. That's a decade. And even after a decade, they are able to pull it off so perfectly and beautifully. 그러니까요. 이런 게 바로 K-아이돌의 K-뮤직, K-팝의 어떤 뿌리라고 할수 있죠. The root of K-pop era, Morning Groovers. 맞습니다.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김현성 first released Killer back in 1998 on his second album composed by 김형석. The name sounds a little similar, right? And the song was a new jack swing style dance track that showed a different side of Kim Hyun Sung, who was better known for emotional ballads such as Wish. 주로 이제 발라드를 부르셨다가 이렇게 좀 파격적인 노래를 부르셨는데, Baby Vox actually remade Killer 1 year after, back in 1999, for their third album, Come, Come, Come, Baby. And the producer and composer Kim Hyung-seok rearranged the song into a hotter, more powerful dance track that matched the group's strong girl warrior image. It just matched so perfectly, I believe. And Kim Hyung-seok, who composed the original, also produced Baby Box's third album, which made the remake a rare case of the original composer personally reshaping his own song for a completely different artist and image. So that is the whole history of this whole entire remake process. 이렇게 또한곡한곡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원곡, 리메이크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듣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Maybe some of the songs you never thought that there would be an original track, but it actually turns out to be a remake. 이런 것들 좀 열심히 찾아보고 모아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l right, it is time for us to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베이비복스 버전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죠. 원곡을 들으셨으니까. Now it is time for BabyBoxes to get that spotlight. Let's have a listen to their version of Killer.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time for Koi 노래방. Let's go! 여러분들, Koi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Koi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고요. It always features our little quiz for you. So listen up, open up your eardrums all together.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래방과 함께 곁들여진 퀴즈부터 제가 툭 던지고 한번 열창을 해보도록 할게요. That means another TMI quiz for summer because obviously you want to get to know me better. 오늘의 TMI 퀴즈부터 제가 얼른 언급해드릴게요. 오늘의 TMI.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a lot of people have this misconception. I don't know why, but I get this a lot. 자, 오늘은요, TMI 퀴즈인데요.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주 듣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1: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수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0: So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eir reactions towards me.
1: 별처럼 짠 모닝 물어봐.
0: 굿모닝입니다.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오해는
1: 조증? 조증이라고?
0: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조증이잖아요. So I don't think this is a misconception. This is just me.
1: 그냥 누가 봐도 이런 뭐 반전이 없는 거잖아요. 조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0: This is actually me.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반전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빵 모닝그룹 우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새빵 모닝그룹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Honey. 이 듀오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굿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that there's always this little quiz featuring this particular segment. So what is this common misconception that summer gets?

엄마를 처음 보면 대학생으로 착각한다.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ever had an experience ever in my life.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 나이로 봅니다. 그냥 어려 보이네요. 야,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요. So I wanted to ask them, are you sincere? 진심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 어려 보여요. 이렇게 일하는데 it's like an automatic reaction because what else are you gonna say if I tell them that my age is around mid 30? They'll be like, 어,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팀스팬 모닝그룹어 썸머피디님의 노련한 이미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다고 놀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노련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련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So it's the other way around. So people would think like, oh, okay, you're quite old-minded than I expected.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roove? This is what she always tells me. It's such a relief that you're not my senior. 그러니까 너가 내 후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니, 썸머?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오해를 많이 많이 받을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듯 안 맞을 듯 여러분들 되게 간당간당하시네. 현진님 모닝 그루버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놀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I'm always forcing you guys to guess the answer with these difficult questions. But you guys are smart. You guys know me better, right? 나이젠 VOS 함께하고 계십니다. SG 워너비랑 세트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VOS와 SG 워너비.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So, about those misconceptions that summer gets a lot. Well, I'm a person, obviously you can pretty much tell just by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I'm very extrovert, I'm always hyped, I always have this big, big amount of energy. That's who I am, right? 항상 에너지틱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저인데요. 저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요즘에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내향적... 아, 진짜로 저 그래서 놀래요. 되게 차분하고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막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고 아 정말 사람들이 첫인상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So, as I said this, Bakuretti-nanim outside the studio looked super, super skeptical,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삼마예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I act normal. 굉장히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요즘 라디오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this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get this a lot and it feels good. 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참아나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박의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딱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ill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A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아무튼 첫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인상 여러분 몸모습과 좀 비슷하신가요? Do people really think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보고 파악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많이 충격에 좀 빠지셨고 그러시는데 가을정화님께서 썸머님을 처음 보면 공주님으로 착각한다 겠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디십니까 네 알고 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na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know me better.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티셔니의 타셔니의 경고 마저 듣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Embark on a journey to unravel nostalgia within your memories. Join us as we open the pages of Time Capsule Chronicles.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Morning Goovers.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guys. MZ세대와 X세대의 갬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Now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 is First Love. 지금부터 첫사랑에 관한 모든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발렌타인 주간이기도 하니까 첫사랑으로 한번 선정해봤어요. 모닝그루버들의 첫사랑은 언제였는지, 누구였는지, 첫사랑과 얽힌 추억을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Please send us your story about your first love, when it happened, who it was with, and the memories intertwined with your first love.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첫사랑한테 선물로 종이약 1,000개 접어서 줬어요.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이런 사연도 좋고요. I remember exchanging notes with my first love in class. Although you're not supposed to do that in class, you know there's just something about it, right? 뭔가 그런 또 갬성이 있잖아요. 쪽지 주고받는 그런 기억.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 첫사랑과 버스 뒤에서 이어폰 나눠서 음악 듣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런 사연들 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라떼 첫사랑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향신료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또 사랑하면 이 노래가 떠오르죠. This is Richard Sanderson with Reality.

0: This is our Friday's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gain, today's topic is your first love.
1: 우리 모닝 그룹어들 첫사랑 사연 하니까 뭔가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 마시고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아주 아주 큰 도화지에 정말 검정색 펜으로 꾹꾹 눌러서 꽉 채워서 편지를 써준 그런 기억이 있어요. So I have a memory of writing a huge letter to my first love and just the whole piece of paper was filled with my writing. I don't know what I wrote about. I don't remember a single word that I said.
2: 뭐 그렇게 어린 게 쓸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도화지에 이렇게 편지를 꾹꾹 눌러서 써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하버드대는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Anyways, 영에이치 모닝그룹어께서 올 것이 왔군요. 타임캡슐. 우리 영에이치 모닝그룹어께서는 첫사랑 기억 뭐가 있나요? 별 하나 모닝그룹어께서 우왕 달달하다. 맞아요. 좀 달달하고 싶어요, 오늘. 그러니까 모닝그룹어들의 첫사랑 관련 사연 보내주세요. 0757 모닝그룹어께서 이게 첫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표지판에 사랑하는 땡땡씨라고 적고 마중 나갔어요 라고 아주 훈훈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셨을까요? 사랑하는 땡땡씨.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마중 나오면 기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It would be really nice if somebody came to escort me by writing my love 땡땡땡. 너무 로맨틱하신데요. 우리 0757 모닝그룹어. 이런 것도 제가 배워갑니다. 그리고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어께서 첫사랑 아내도 모닝그룹어 가끔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이런 게 또 되게 라디오 사연다운 사연 아니겠어요? 저는 첫사랑이 있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첫사랑이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his is such a radio-friendly kind of a message. Talking about your first love who happened to be your current wife. 또 너무 로맨틱한데 우리 로드레이즈의 와이프분도 반갑습니다. 가끔씩 소식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모닝그룹어들의

첫사랑 관련 추억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또 얽힌 추억들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길리 모닝그루버께서 요즘 연애 중이라 그런지 매일이 행복하네요. 모닝그루버님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So I'm in a relationship these days, so I'm happy every single day. I hope morninggroovers also to have happy day today. 아, 이러기 있나요? 저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주시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 이쯤 되면 나는 연애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뒤에서 연애를 하고 계셨던 거군요. 저는 남자친구가 필요 없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길리 모닝그루버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I hope you have the happiest relationship ever. 우리 폴 앵커의 Put Your Records on My Shoulder 신청한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and I'll be back. This is Paul Anka with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in some check-in messages. One from River Morning Groover. 어, 그리고 JR Morning Groover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출제. JR Morning Groover 진짜 오랜만이네요. JR Morning Groover는 첫사랑 기억 있는지 또 이모가 궁금한데 알려주실 건가요? Benz Ibanez said, I have experienced my first love way back in middle school. That was around 2008 to 2009. I can vividly remember that we exchanged love notes since we can't own phones yet. Too bad their family moved out to Canada for greener pastures, but I managed to move on then. However, that experience is bittersweet. I know, right? First love is always bittersweet. That's why we call it first love, right? And it lingers in your memory just like that. Thank you for sharing this juicy details. 8274 모닝그룹께서 저의 친구들이 고백한 첫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땡땡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미소년의 이미지가 가득한 여성스러운 많은 이종택이라는 아이를 그녀 나이 20살까지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더군요. 딩딩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에 옷 잘 입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 친구 김민수라는 아이를 30살까지 잊지 않고 좋아했었어요. 이 두 친구는 시간의 흐름 속에 그녀들의 첫사랑을 더욱 그리워했어요. 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인기남들이었죠.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Well, that is a long period to be in love with someone, right? 저는 첫사랑이 이렇게까지는 오래 남진 않았는데 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좋아하셨나 봅니다. Which makes it even more romantic. 또 이러니까 더더더 기억에 오래 남고 로맨틱한 거 아니겠어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하지 않나요? 가끔씩 근황 들으면 좀 현타가 올 땐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도 가끔 궁금해지고 뭐 그런 게 첫사랑이죠. 우리 영 H, 우리 반장님께서도 이런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공유를 해주셨네요. 저는 CC였는데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CD 플레이어에 이어폰 하나 꽂고 한쪽씩 둘이서 나누어 듣던 기억이 있네요. 마치 건축학개론처럼요. 그래서 건축학개론 영화 보고 그 시절 사실고증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I was a campus couple back in the days and I do remember sitting at the backside of a bus sharing a CD player with only one earphone together with my first love. 아,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우리 반장님도. 진짜 건축학개론 영화 저도 메시지 읽으면서 바로 생각이 났는데 또 건축학개론 영화 보면서 공감을 하셨다고 하시니 굉장히 또 사랑스러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때 당시에 CD 플레이어를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걸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왕년에, 왕년에라고 하니까 뭔가 안 어울려요. 그죠? 첫사랑하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첫사랑과 컬트쇼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어폰을 나눠 끼우면서 이게 낄낄대면서 뭔가 다양한 추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Because there's this particular thing that you can do only when you are a student. 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추억들이 있잖아요. For example, going to the library together, you know, hanging out after school only for that short period of time before going to academies, things like that.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떡볶이 집에 들려서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같이 독서실을 간다든지 뭐 공부를 하는 데는 서로서로 도움이 1도 안 되긴 하겠죠. 그치만 우리가 또 그런 좋은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Right? So yes, thank you all for sharing about your first love. 저의 첫사랑은 모닝그루버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식상하죠.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We did talk about the movie 건축학개론. So why not take a listen to one of the songs that was being played in that movi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Stay tuned. This is 전람회 with 기억의 습작.